즐거움 하나를 미리 찜해 두시면 어떨까요? 퇴근 후 먹고 싶은 디저트 한 입이어도 좋고요. 기다려지는 약속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9월까지 잘 살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많은 날을 건너왔는데요. 10월은 또 시작해야 하는 달이 아니라 그냥 내일 다음에 오는 새로운 하루들일 뿐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끝을 아쉬워하기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올해도 잘 왔고 다음 달도 천천히 가보자.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All I Ask of You,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이었고요. 스티브 바튼과 사라 브라이트만의 듀엣으로 보내드렸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달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괜히 마음이 좀 급해질 때가 있죠. 벌써 10월이고 올해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4분의 3이 지나갔고 이제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굳이 남은 시간을 이렇게 한꺼번에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이 된다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하던 일을 그냥 내일 이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9월까지 잘 지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날 잘 건너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나온 또 시간들에게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시고요. 10월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좋은 일 하나쯤에 미리 이렇게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보시죠.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함께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7: 카티 프로 시

파블로 델 사라사테의 뜨거운 바이젠 작품으로 20 보내드렸습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앤드류 리츠의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2085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님, 아당님들.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부지런히 집안일 해놓고 가을 무등산 갈 예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I love 무등산.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유, 무등산 간 지 꽤 오래됐는데 너무 좋죠. 그래요. 가까운 데 사시나 봐요. 광주 사시나요? 무등산 밑에도 맛있는 식당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 거기서 닭볶음탕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등산도 하시고요. 또 아름다운 단풍 구경도 하시고, 단풍은 아직 없나요? 아름다운 산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십시오. 이어지는 음악은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문호 83 가운데 정열적인 2악장 알레그로 아파쇼나토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가 연주하는 피아노, 그리고 베르나르트 하이팅까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세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요. 이 곡은 빨강머리의 님의 신청곡입니다. 함께 듣죠.

요하네스 브람스가 남긴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2번 B플랫 장조 오프스 83 중에서 2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보내드렸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734번님 사연인데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니 정원님이 오셨네요.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이제 저도 일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오셨어요. 저 돌아온 지 꽤 됐는데 한참 못 들으셨나 봐요. 어디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셨을까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빨리 회복하시고 아름다운 당신에게로 또 마음까지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편지를 받는 즐거움이 있듯이 편지를 건네는 마음에도 기쁨이 있다. 받는 일을 떠올리고 마음을 담아 글을 적는 일.

때로는 편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동시에 답장을 받기도 한다. 너라는 한 사람이 좋아졌을 뿐인데 즐거운 일이 너무 많다. 너를 좋아하고부터는 어디를 가도 예쁘고 귀여운 편지지를 찾게 된다. 편지지를 고르는 마음으로 산다. 너에게 줄 귀여운 편지지를 찾듯이 내 삶에도 속속들이 귀여운 설렘이 피어난다. 내 설렘의 모양은 때로는 분홍색 체크무늬였다가 파란 바다였다가 하얀 들판이었다가 초록이 우거진 숲이었다가 한다. 매번 다른 모양으로 같은 마음을 준다. 너는 어떤 모양이 좋은지 궁금해. 네가 좋아하는 모양을 물어볼걸. 네가 찍는 필름 사진들이 좋다. 필름은 어쩐지 일반 카메라보다 한 컷 한 컷을 소중히 담게 되는데 그 소중한 한 컷에 담긴 너의 시선이 떠올라 괜스레 웃음이 나온다. 마치 필름 너머에 찍는 이가 보이는 것만 같은 기분. 너의 시선을 함께 보고 싶다.

한 친구가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조금씩 아껴 듣는 일. 그건 나에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나의 노래에 꽂히면 질려서 그만 듣고 싶어질 때까지 듣는 편이다. 그런 노래들은 하나의 시절, 날씨, 기분, 계절,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기록하기도 한다. 음식이든 노래든 좋아하는 건 질리도록 먹고 듣는 편인 내게도 때론 아껴 먹는 게 있다. 너의 손편지가 그렇다. 너무 좋아하는 그 마음이 익숙해질까봐 조금씩 아껴보게 된다. 마음이 힘든 날에만 가끔 꺼내본다. 그러면 정말로 힘이 난다. 너의 마음이 묻어난 글씨에는 묘약이 숨어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과거에 머무른다. 잠깐 그렇게 머물렀다가 온다. 아껴먹는 손편지가 있다는 게 좋다. 믿을 구석이 있는 기분이다.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니콜라 베네데트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프리지아 향기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수림의 책 오랜 행운을 담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지를 고르는 마음으로 산다는 표현이 참 좋네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괜히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뭐 예쁜 편지도 그렇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도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요. 저는 또 아껴먹는 손편지라는 말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힘든 날에만 한 번씩 꺼내 읽는 편지가 있다는 것. 오, 생각만 해도 꽤 든든하죠. 요즘은 손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인지 가끔 받는 이런 손글씨 몇 줄이 참 좋아요. 누군가에게 그런 믿을 구석이 되어주는 편지 한 장 오늘 한번 써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들으실 곡은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 가운데 침침 체리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줄리아 마이제네스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 가운데 침침 체리, 소프라노 줄리아 마이즈네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제3권 작문호 43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3번 고향에서는요. 제목처럼 집에 돌아온 듯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곡인데요. 소박하게 노래하는 선율 속에 그리그 특유의 정겨운 서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4번은 작은 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또 달라지죠. 높은 음역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트릴 그리고 가벼운 도약이 작은 새가 지저귀면서 이가지 저가지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포근한 고향의 풍경과 그 안을 날아다니는 작은 새,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이어지는 두 곡을 들어보시죠.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은 함께합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르기의 서정서곡집. 오늘은 3권의 3번과 4번 두 곡을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그리고 작은 새 이렇게 두 곡이었고요.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아,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오늘 1부 끝고

곡은 장난감 교향곡 C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립니다. 이 작곡가는 미상이고요.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냅니다. 오늘 1부 끝곡이에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6: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잘 만들었다, 몽잘.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작사 작곡 가을의 노래,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요즘 유산균 장구.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화물차 필요할 땐 카고를

0: 자동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필.
0: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클래식과 연극, 무용을 결합한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집단 아트하우스 17의 첫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아, 합시코즈, 리코더, 비올라 다 감바 연주한 두 명의 성악가가 함께 바흐의 칸타타,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 또 핸델과 프란츠 비버 등의 작품을 들려주죠.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고향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입니다.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루스의 교향곡 5번 등을 연주하죠.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낭만주의 거장 시벨루스 공연이 열립니다. 최영선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핀란디아 교향곡 2번을 들려줍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작곡가 류재준 예술감독이 이끄는 서울국제음악제 가운데 개막음악회 심프 실내악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호르니스트 라도반 블라트코비치 등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함께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지 거쉬인의 He Loves and She Loves 보내드렸습니다. 참 재밌는 노래죠. 아, 예후디 메뉴인과 스테판 그라펠리 두 대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습니다. 도서맘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타방송사에서 추석에 외국인 성악가들이 참가하는 우리 가곡 경연을 했는데요. 그들의 뛰어난 실력도 놀라웠지만

사실 음악은 피아노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단조 쾌일 번호 31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를 알리시아 델 라로차 스페인 출신의 여성 피아니스트죠. 라로차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쾌활번호 31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조 알리시아 델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734번님 사연인데요. 2600 한 걸음 걷고 있어요. 아이처럼 흔들근에 앉아 여유도 즐깁니다. 음악 들으며 기분이 업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이 걸음 걷는 그 앱 쓰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기분이 업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 이것도 참 음악이 주는 큰 힘이죠. 무리하지 마시고 음악 들으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슬비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갈게요. 선곡표에서 좋아요 눌렀던 곡목록을 훑어보다가 다시 발견한 곡입니다.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제목을 모르고 있다가 아름다운 당신에게 덕분에 알게 돼서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 주셨네요. 아, 이 곡이군요. 좋죠.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슬라이트 사랑의 슬픔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정경화의 바이올린, 필립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구슬픈 단조의 선율로 시작해서 또 중간에 따뜻한 장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전조가 굉장히 매력적인 음악이에요. 5784님께서는 또 신청곡과 함께 하늘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이야, 주말 중 하루는 엄마 공복 혈당제로 가는데 아파트에서 보는 하늘이 이뻐서 자꾸 찍게 되네요. 하늘 보는데 이 곡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우, 하늘 사진도 너무나 예쁘네요. 자, 신청해 주신 곡은 수에뉴얼 루나 달의 꿈입니다. 리베란테의 노래로 함께 들으시죠.

수에뉴 루나, 달의 꿈이라는 곡이었고요. 리베란테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9904번님 사연인데요. 요즘 고궁의 단풍이 하나둘 물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덕수궁은 제대로 제게도 여러모로 익숙한 곳이에요. 직장 생활을 근처에서 해서 점심시간에 산책도 하고 근처 정동교에서 직장인 예배도 드리고 그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하셨어요. 야, 정동교회 얘기 들으니까 저도 너무 반가운 게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미션스쿨이었었는데 바로 그 정동교회 옆에 있는 예원학교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전교생이 예배드리러 정동교회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그 걸어가는 길도 너무 좋았고 그 예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너무 좋았었는데 생각이 납니다. 덕분에 또 추억을 소환했어요. 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어저께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집에 현관으로 가는 계단에 이쁜 큰 단풍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물들기 시작한다는 말이 딱 맞게 이파리들이 초록색에서 조금 조금씩 붉긋붉긋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초록색과 붉은색이 막 같이 있는데 아 정말 물이 드는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486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이런 사연 함께 보내셨네요.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항상 꽉찬 응원과 감동 메시지 감사해요. Thanksgiving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Thanksgiving. 이 노래도 이 조지 윈스턴의 앨범 디셈버 음반에서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곡이 아마 타이틀곡이었을 거예요. 이 곡하고 이 카논하고 두 개가 앨범에서 아주 큰 히트를 쳤죠. 자. 추수감사, Thanksgiving 함께 듣죠.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로 땡스기빙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발사 가운데 방금 들린 그대의 음성 우나 부체 포코파 듣겠습니다. 메초 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자의 노래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가운데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메조 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자의 노래,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케이크 교환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영국에서 온 건강벌꿀 생강차를 달게티에서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7: 잡나?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0: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4: 참 좋은 여행
2: 경보,
5: 취업이 잘 되는
2: 경보,
5: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보,
5: 4호선 캠퍼스
6: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7: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6: 오늘 마지막 곡은 요한 슈트하우스 2세의 카이저 왈츠, 황제 왈츠 듣겠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0: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뉴욕의 한 우체국에서는 한때 시인이었던 남자 에드가 우편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식료품점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혼밥을 하고 잠을 청하고 아침이면 또다시 우체국으로 출근하는 일상. 그런 에드의 집 앞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젊은 날의 에드를 보는 듯한 눈으로 이야기하죠. 당신 시를 읽었습니다. 걸작을 쓰셨어요.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그건 변함없이 영원할 거예요. 가장 반짝이던 날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라니. 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과거가 있다는 건 찬란했던 사람의 특권이겠죠? 오늘이 그 찬란함의 속편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염란을 키우며라는 영화 중에서 콜린 블런스턴의 타이거 인 더 나잇이었습니다. 오늘은 23일에 개봉한 영화 나의 사적인 예술가 얘기로 시작해봤어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총괄 제작을 맡아서 더 화제가 된 영화였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도 몰라주지만 아주 오래전에 나만 알고 있던 날 가장 빛났던 날의 나를 여전히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다면 정말 보석같이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진 인생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기억해주는 사람 서로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근데 지금 이 에드가 뜻밖의 청년을 만난 것처럼 분명 여러분은 찬란했을 테니까요. 지금도 찬란하시지만. 네, 저는 어떤 복인지 저는 그래도 이런 것을 좀 잘 누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만큼 찬란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더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팬분들이 많으니까요. 참 감사한 인생이죠.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서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찬란했던 순간을 오늘 말해주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겠다. 문자나 네, 이야기로.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내나 남편, 엄마, 동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영음씨들의 소소한 일상 사는 이야기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처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A Love Idea 이어서 영화 일 포스티노 음악 중에서 미만 캐라이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오늘은 조시 그로반 노래와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어요. 우리 프로그램의 오프닝 시그널도 일 포스티노의 OST죠? 바이시클. 음악마저도 오래도록 사랑받는 명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미만케라이는 영화에서는 가사 없는 연주곡으로만 흘러요. 시인 네루다와 우체부 마리오가 바닷가를 거닐며 시와 삶을 나누는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인데요. 시간이 흘러서 가사를 붙인 버전이 재탄생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들려드린 버전의 미만케라이. 일포스티노 얘기하면 이 장면 얘기 많이 떠올리시던데 그 망명 생활을 마친 네루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마리오가 그를 그리워하며 섬의 소리를 녹음하죠. 크고 작은 파도 소리, 또 성당의 종소리, 곧 태어날 아기의 심장 소리까지. 시인이 가르쳐준 시와 은유를 그리움의 소리들로 완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장면. 너무 유명한 영화라 오히려 얘기를 덜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일포스티노 하면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3601님, 쉬는 날인데 외로운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리듬 탈 수 있는 곡들로 부탁해요. 내 나이 65세, 멋진 곡이 뭔진 잘 몰라도 듣는 즐거움은 느낄 수 있으니까요. 라고 하셔서 골라봤습니다. 영화 맘마미아 중에서 워털루, 메릴 스트립과 피어스 브로스넌, 콜린 퍼스의 많은 배우들이 화려한 70년대 글램록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축제를 즐기듯이 열창을 하는 노래 준비했고 그 전에 먼저 영화 유로트립 중에서 모닝트레인 시나이스턴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드라마 하이스쿨 뮤지컬 시리즈 중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줄리아 레스터의 원더링까지 이어 들으셨습니다. 1186님, 수원이에요.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손님 펌을 해드리며 청취합니다. 잠시 시간 여유가 있어서 커피타임 하며 듣는데 영화음악들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손이 바쁘신 와중에 또 어떻게 이렇게 장갑을 벗고 네, 문자를 주셨을까. 네, 감사합니다. 어떤 시간일까? 펌 말아놓고 그 다음에 그 열 처리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일까요? 청취 감사합니다. 0395님, 남은 미역국 먹고 스콘 구워서 라떼 한잔 해야겠어요. 오, 향기가 참 좋네요. 글자에서 향기가 나는 듯.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포근한 이곳에서 잠시 쉬어갈게요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7393님 강디 하트뿅. 가을가을 할 때 체험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연극도 그렇고 소식 접할 때마다 반가운 마음 가득이랍니다.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건강 잘 챙기고 늘 평안하시길 기도할게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체험음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왜 오랜만에 들으셨을까요? 바쁘셨을까요? 네, 모쪼록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3020님 아침 일찍 일산에서 압구정까지 가서 담요를 입은 사람을 봤어요. 그 정도까지 감동일지 몰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하며 봤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오, 찾아봐야겠다. 영화 담요를 입은 사람. 12년 전 박정미 감독이 도전한 영원살이, 빵원, 빵원살이 프로젝트를 1인칭 카메라로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래요. 오, 재밌겠다. 돈이 없으면 삶도 없는 것이고 숨도 못 쉬는 건가? 하는 질문에 마주한 뒤에 나의 존재 이유가 돈 버는 게 아닐 거라는 걸 목숨 걸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는 게 감독의 말. 오, 감독이 만나보고 싶다. 오, 와, 좋은 영화 추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두 곡은 결혼식이란 키워드로 묶어봤습니다. 마이크 뉴엘 감독의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휴 그랜트와 앤디 맥도웰이 여러 번의 결혼식과 장례식을 거치면서 만나고 엇갈리다가 서로가 운명임을 깨닫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예요. 그리고 이어서 결혼식을 앞두고 총각 파티를 떠난 세 남자의 이야기. 브래들리 쿠퍼의 영화 행오버 중에서 헨슨의 음밥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If Only 중에서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제니퍼 러브 휴잇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됐던 말, 또 위로됐던 말 여쭤봤던 거. 그때 못 읽어드려서 소개해드리려고요. 우사님은 위로받은 말은 토닥토닥 안아주기, 상처받은 말은 영혼 없이 괄호 열고 잘가. 아, 이게 상처가 되셨어요? 네, 앞으로 영혼을 담아서 인사를 해야겠어요. 세보야님, 저는 눈으로 위로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없이 퐁. 오, 역시 영혼 없는 것을 다들 싫어하는구나. 비키님, 넌 잘 살고 있어. 잘 살아왔어. 수고했어. 이런 말이 엄청 위로되고 기분 좋아져요. 뭐,

0: 그럴 것 같아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레이스님, 예전에 힘들 때 힘내라는 말 너무 싫었거든요. 좋은 말인데도 힘 안 나는데 빈말로 힘내라고 쉽게 얘기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뜬금없이 위로가 됐던 말은 내가 너무 무심했어 하는 말. 그 말 듣는데 정말 위로가 됐어요 하셨네요. 역시 진심뿐인가 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가 네모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참나.

0: 가면 집으로 꾹끼리
1: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0: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9: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0: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9: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0: 10월 오픈 때 가보자.
9: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11: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필라델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렸을 때요, 친구들 놀리느라 자주 부르던 별명 중에 야 호박꽃 못생겼다고 놀리는 거였죠. 왜 그랬나 몰라요. 노란 호박꽃이 얼마나 예쁜데. 옛날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미처 못 보고 지나간 것들이 참 많죠.

어른들 꽃만 보면 좋아서 사진 찍으시는 것도 이해가 가고 가을볕에 익어가는 것들은 또 어쩜 그렇게 예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흔적이 느껴지는 오늘. 그래서 더 천천히 여유 있게 살피며 보내자고요. 근데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것 중에 언젠가 눈가 주름도 예뻐 보일 날이 올까요?

0: 그녀는 예뻤다. 박진영의 노래.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열만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이수영 DJ가 자리를 비우게 돼서 이번 한 주 동안 12시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아, 하디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많이 놀러와 주셔서 완전 반갑고 힘이 납니다. 아, 7981님 호박꽃도 꽃이요. 눈가주름은 많이 웃으면 예뻐 보입니다. 라고. 그럼요. 꽃 당연히 호박꽃도 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리고 최강권철님이 그러셨는데 눈가주름도 예뻐요. 저희 가게 어르신 손님들 많이 오시는데 늘 웃으며 다니셨는지 웃으실 때 눈가에 주름진 모습이 선하고 귀여워 보이시더라고요. 라고. 맞아요. 이게 주름은 또 내가 살아온 그 발자국들을 보여주잖아요. 선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저도 눈앞에 그려지네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1379님, 안 사던 꽃 사서 꽃병에 꽂아놓고 말 거는 나. 나이 먹어서 그러죠? 에이, 뭐 나이 먹어서야 꽃을 좋아하나요? 뭐 꽃은 언제 봐도 좋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479님은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되니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6: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의 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해.

정말 좋네요.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불독맨션 좋아요 였습니다. 릴리님 반갑습니다 하디 하셨고, 지수마다님도 반갑습니다, 지나가다가 하디 음성 듣고 들렀어요 라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여기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182님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어른의 요건에 꼭 들어가는 예신데요. 나이 들고 보니까 이 말이 너무나도 이해갑니다. 10월이 되면 가을도 깊어지겠죠? 마음도 한 뼘쯤 키가 클까요? 하셨네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 어른의 조건 중에 약간 최종 보스 같은 명언이랄까요? 이거 근데 약간 공감합니다. 지갑을 열 나이가 되었다는 건 또 멋진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물가에 또 지갑 자주 열었다가는 등골일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깊어가는 이제 10월이 찾아오는데, 마음은 넉넉하게 채우되 지갑은 철저하게 방어하는 슬기로운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그 지갑은 좀 조심해서 열어야 되지만 마음은 여는 거 공짜잖아요. 2452님 청해 주셨어요. 성시경과 장나라가 함께한 Open Your Mind, 그리고 느낌입니다. 아, 버튼의 느낌.

화이트님께서 도경수님이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도경수의 팝콘이었고요. 시온의 Way Back Home은 메이비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우와 이쁜이님 휴문 날인데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70평생 처음으로 혼자 극장에 왔습니다. 티켓도 물어물어서 챙겼어요. 열만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와, 오늘 역사적인 날인데요. 혼자만의 극장 나들이. 예, 옆에 아무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롯이 그 스크린 속에 나오는 화면과 또 내가 느끼는 내 마음, 내 감정에만 푹 빠져보는 그 짜릿한 순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나온 노래에 좀 어울릴 것 같은데 팝콘 꼭 사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음료수도 꼭 챙기시고요. 재밌게 보고 오세요. 와 좋으시겠다. 3582님 동네 뒷산 왔어요. 하늘의 구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홀리듯 이끌려왔습니다. 정상 부근에 앉아서 커피 한잔하면서 열만 들으니까 이보다 행복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이 가을을 최대한 한껏 누려볼랍니다 하셨네요. 이 표현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한껏 누려보겠다. 가을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이러다가 분명히 갑자기 또 날씨 추워지고 가을 어디 갔어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을 때 우리 한껏 최대한 누려보자고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은 저도

한잔 두세요 하면서 말 걸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으니 저는 또이 가을에 어울리는 발라드로 함께 할게요. 4483님 보내주셨네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그리고 버스커 처음엔 사랑이란 게.

같다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손잡아주던 그대 잊어버린 채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7: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8: 올품.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이러.

0: 세라하인 세라하인 무료 피팅 서비스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히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광고 전에 들으신 곡 패닉의 정류장이었습니다. 벌써 1년부터 해가지고 처음엔 사랑이란 게 정류장 이 세 세트가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린 것 같은데요. 언젠가 호피님이 하디 오늘 선곡 이럴 겁니까? 7년 만난 남친이랑 헤어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노래 듣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셨대요. 처음엔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었었는데 말이죠. 우리 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뭐 그 사람이 그리워서도 있지만 그때 그 사랑을 했던 내 모습이 예쁘고 또 여전히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좀 아팠겠지만 이제는 슬픔을 넘어서 내가 참 예쁘게 사랑했지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오면 좋겠네요. 참 이 가을은 추억의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운 그 시절,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12시에 만납시다. 1부 끝곡도 함께 들어보자.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입니다. 노래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10: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은 1063님 청해주신 곡이었어요. 레드 애플의 바람아 불어라 였습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CBS 레인보우도 열려 있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

7981님이 피디님 살살해주세요. 도가니 고장나요. 라고 이정현의 반, 최정한의 무정, 그리고 6515님 청해주신 어스의 지금 이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열만클럽 신나시죠? 혹시 이 클럽에 함께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아마 피디님이 또 여러분의 이 무릎을 좀 아프게 하시지 않을까? 진짜 신나네요. 늘봄님이 하디 어제 집에 가서 댄스 쳤어요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즐겼어요. 진짜 신나네요. 열만클럽 중독될 것 같은데. 2884님, 저는 오늘 면접 보러 갔다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속상해요. 집에 와서 양푼에다가 비빔밥 해먹고 있는데 그래도 먹으니까 속이 좀 풀립니다.

후식으로 먹을 아이스크림도 쿼터 사이즈로 한 통 사왔어요. 라고 크크크 하셨네요. 양푼 비빔밥에 아이스크림이라 완벽한 조합 아닙니까? 뭘 좀 아시는 분인데 이런 분 놓치시면 회사가 손해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면접 결과는 내 느낌과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은근 있더라고요. 우리 혹시 모르니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기다려봐요. 2884님은 센스가 있으셔서 어디든 잘 되실 겁니다. 0716님, 아까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하신다는 분 사연 듣고 궁금해졌는데요. 하디는 혼영, 혼 뮤지컬, 혼산, 혼자 등산 가는 거, 혼 카페, 혼밥 가능하신가요?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혼밥은 못하겠어요. 밥 먹을 땐 도란도란 수다 떨고 싶거든요. 라고. 0716님은 저랑 완전 반대시네요. 저는 혼밥 진짜 좋아해요. 그냥 혼자 멍하게 밥만 먹는 거, 밥에만 집중하는 그 순간을 즐기는데 또 도란도란 수다도 떨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저는 혼자 하는 거 되게 잘해요. 잘하고 즐깁니다. 근데 혼밥은 처음에 시도는 어렵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사람은 같이 사는 동물이다. 함께하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어울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0716님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가실래요? 도란도란 수다 옆에서 떨어드릴게요. 5528님 보내주셨습니다. 영턱스클럽의 타인 그리고 에픽하이에요. 트로트.

호준님이 내가 좋아하는 러블리즈 하면서 청해 주셨어요. 러블리즈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였고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까지 들었습니다. 4429님이 10년 다닌 회사 퇴사하는 날입니다. 막상 짐을 싸니까 시원섭섭하고 만감이 교차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달라고 사연 보내봅니다 하셨네요. 와, 그 노래 퇴사할게요 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0년이요. 뭐 짧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냥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잖아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시간이 든든한 토대가 돼서 우리 4429님을 지탱해 줄 거라고 믿어요. 뭘 하시든 파이팅 하시고 잘하시길 응원할게요. 퇴사 축하드립니다. 2904님은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하려고 유기견 보호소 가고 있으시대요. 예쁜 강쥐가 기다리고 있대요. 기대돼요 라고 하셨어요. 어머,

예쁘고 따뜻한 발걸음이네요. 보호소에서 가시면 이제 인사를 나누실 거잖아요. 우리 강쥐들과. 그러다 보면 이 아이구나 하는 그 스파크가 팍팍팍 튀는 순간이 온대요. 저도 그 너튜브 영상에서 봤거든요. 그동안 외로웠을지도 모를 그 강쥐에게, 우리의 개걸쥐에게 따뜻한 품을 내어 들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흐뭇합니다. 예쁜 인연 잘 만나고 오시길 바라요. 아, 이승철의 인연 들어보고요. 3938님 청해 주셨어요. 왁스의 두툼한 지갑.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8: 스페셜 DJ 하유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7981님이 시원하게 화끈하게 힐링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빠빠이 하셨는데요. 시원하게 화끈하게 힐링하셨다니 참 다행이네요. 아, 두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열만 오늘의 마지막 곡은 이번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장기하의 신곡이에요. 너나 나나. 5335님 청해 주신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받을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음에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인데요. 보통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동반하는데요. 주로 경찰관이나 소방관, 군인들이 많이 발병한다고 그러네요. 이 세상에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들이 많지만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인류를 가장 괴롭히는 병 중에 하나네요. 미래에는 이 병이 존재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0: 2026년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필 콜린스와 필립 베일리가 함께 부른 Easy Lover였습니다. 어느덧 9월도 다 갔네요. 9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이제 10월이 시작되죠. 김신전님이 출근길인데 버스 타자마자 동준님 목소리가 팡팡 들려요. 50번 버스에서요. 기사님 수고하세요. 그러셨습니다. 50번 버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8131번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하고 있는데 어제 결승전 보고 눈물이 왈칵. 뭐 금메달이 배드민턴뿐이겠어요. 뭐 금메달뿐만이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고 멋있습니다. 네, 7046번으로 오늘은 어떤 선곡들이 이루어질지 기대하게 만드는 첫 곡이네요. 첫 곡부터 너무 좋다. 7522번으로 오늘 오전에 치과 다녀와서 세상의 모든 슬픔이 나에게만 일어난 것처럼 눈물이 쬐끔 났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요. 치과는 아프죠. 치과 참.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병원 중에 많은 이제 뭐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아무 일 없이 그냥 가서 이득 보는 그 곳이 진료 분야가 치과입니다. 치과. 네, 치과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가서 한번 좀 봐주세요. 뭐 이상 없어요? 하고 그냥 한번 좀 가서 이렇게 보는 거. 그거 강추합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병을 계속 키워가지고 나중에 진짜 아픈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하여튼 빨리 나세요. 예. 네. 아니, 근데 또 이 치과는 또 빨리 나요. 알아서. 자,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6: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해.

Sixpence Under Richer의 Kiss Me, The Chorus의 Breathless, 그리고 Cranberries의 Dream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식은커피님이 저는 신청곡 없어요. 아는 노래는 아는 대로, 모르는 노래는 그냥 반갑게 인사하듯 그냥 듣고 싶은 오늘입니다. 아, FM 팝스를 들으시는 어떤 자세가 아주 제대로 되셨습니다. 예. 그렇죠. 아는 노래는 뭐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냥 아, 알아서 좋은 거고, 모르는 노래는 또 새롭게 알게 돼서 좋은 거고 그런 거죠. 예. 철이영이님이 사무실에서 잠깐 졸았는데 음악 듣자마자 잠이 확 깼어요. 너무 좋아요. 크랜베리즈. 7046번으로 옆에서 같이 라디오 듣던 와이프가 세 곡 연달아 듣더니 한마디 하네요. 오늘 쏟아 붓네. 아, 쏟아 부었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쏟아 붓는 분위기는 또, 예, 저희들이 또 따로 준비를 해볼게요. 송윤숙 씨도 음악 듣다 보니까 즐거워져요. 수세미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선물할 때가 많아서요. 그렇죠. 선물은요, 이렇게 손수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선물하는 게 가장 소중하죠. 가장 정말 멋진 선물입니다. 예. 어떤 선물보다도 진짜 멋진 선물이죠. 스마일님이 오늘까지

여름인 듯 내일부터 본격적인 가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낮에 더워요. 낮에는 아니 좀 바람 안 불면요. 햇빛에 그냥 햇볕에 나가면은 그냥 여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말부터 좀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겉옷 같은 거꼭 준비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노래 또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Matt Monroe의 Wednesday's Child 그리고 앤디 윌리엄스의 Moon River.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찬밥을 먹다가 문득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울 때는 그렇게 당연했던 게 식고 나서야 귀한 줄 아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밥상에는 다른 집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국,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이 올라왔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못마땅했습니다. 학교 점심시간에도 친구들 도시락을 보면 알록달록 예쁘고 맛있는 반찬이 수십 가지여서 제가 친구들의 반찬에 젓가락을 가져가는 게 미안했죠. 그래도 친구들이 착해서 저의 도시락 반찬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더군요.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을 하는 친구가 없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짐작만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청소하던 어느 날 착하다고 생각했던 친구 둘이 좁은 화장실 안에서 제 도시락 흉을 보는 거예요. 걔네 집 못 사나 봐.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거리에 있는 진분홍빛 코스모스는 바람결에 흔들렸고 고추 잠자리 한 마리가 제 모자에 앉을듯 말듯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너도 내가 싫구나? 내 모자에 앉는데 왜 그렇게 뜸들여야 해? 저는 가을 들판을 원없이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쏘다니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종아리를 거두라고 하셨고 저는 종아리에 빨간 자국이 배도록 매를 맞았죠. 서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억울함 때문인지 눈물이 앞을 가렸답니다. 야속한 세월은 흘러흘러 저도 엄마가 됐습니다. 제가 딸의 도시락을 쌀 때면 혹시 다른 아이들이 딸의 도시락을 흉볼까봐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늘 맛있고 예쁜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요리학원도 다녔고 미술 디자인 학원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엄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되니까 이 엄마라는 자리가 무겁고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늘 자식 걱정, 남편 내조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엄마는 어떻게 그걸 다 해내셨어요? 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도시락을 싸줄 거고요. 엄마한테도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내 마음의 보석송 헤일리 웨스턴 라이언의 Mother of Mine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영자 씨인데요. 김영자 씨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안 남겨주셔서 저희들이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 주소와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님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겉모습이 다 아닌 건데 사연자님의 사연에 공감합니다. 사연자님도 어머니처럼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6443번으로 글쓴이의 마음 너무 안타깝습니다. 뒤에서 그런 말하는 분들 정말 나빠요. 힘내세요. 그러셨습니다. 이게 저도 그 이 겉모습만 보고 혹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약간 추레하게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집이 어떤 집을 살든 어떤 뭐 상황이든 간에 약간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저는 상대하지 않죠. 0075번으로 어제는 아버지 얘기로 눈시울을 촉촉하게 하시더니 오늘은 또 어머니 이야기로 먹먹하게 하시네요.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8063번으로 소풍 가신 엄마 생각나요. 엄마 사랑해. 그러셨습니다. 7364번으로 어릴 적 꼭 제 얘기 같아서 사연 듣는 내내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하셨어요. 자, 김영자 씨는 주소와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로넌 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 앨리슨 크라우스의 I Will.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4: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 가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센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나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조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존 덴버의 노래 Junk 들으시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오리노코 플로우 애냐의 노래로 FM 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에나님이 아이리쉬한 선율이 온몸에 그래요. 애냐가 아일랜드 가수죠. 아일랜드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투도 저 1부에 저희들이 크랜베리스 하고 코러스 보내드렸잖아요. 두 그룹이 전부 다 아일랜드 그룹입니다. 많죠. 시네드 오커너도 있고요. 보이존도 아까 로넌 키팅 오늘 이상하게 아일랜드 출신 가수 노래가 많이 나갔네. 예, 그렇죠. 보이존 로넌 키팅이 이제 보이존 출신이죠.

0: 사달라고 조르지오님이 애냐에 쿵쿵 따라 쿵쿵 따. 아 좋아요. 아 그러네요. 리듬이 그러네요. 영우님은 지금 나이트 근무하고 이제 일어나서 레인보우 켜니까 노래를 저를 깨워주네요. 노래가 저를 깨워주네요. 그러셨어요. 상큼해요 노래가. 좋습니다. 3545번으로 여기가 대구예요.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인데 지금 저 행사 준비가 아주 한창이라고 그러셨어요. 가을은 축제가 다양해서 볼거리 풍성한 계절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가을이 되니까 좀 행사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많이는 아닌데 제가 이 방송을 하니까 노래는 안 부르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노래 부릅니다. 노래 부르러 다니고 그래요. 근데 기타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는 한동준의 팬팝스입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 CBS FM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내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황금이 무제한 더 경기 패스.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2019번으로 DJ님 기타가 망가졌으면 다음 프로그램인 가요 속으로의 사연 보내서 받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셨어요. 아 그러세요. 아 기타가 선물로 주죠. 가요 속으로의 아, 사연을 보내고 싶긴 하지만 제가 선물 받으면 안 되죠.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리틀 리버 밴드 노래 쿨 체인지 그리고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0: 킴 칸스의 Voyeur.
1: 킴 와일드의 같은 김씨, 아니 김씨는 아니구나. 이름이 김이군요. 예, 김 와일드의 Kids in America.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의 Twist of Fate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Wake me up before you go go away 이어서 컬처 클럽의 Come a Chameleon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화양연화님이 와 진짜 추억 돋네요. 책받침 주인공 그때의 추억. 그러니까 누군데요? 책받침 주인공이 조지 마이클? 그때는 웨메 멤버 중에서는요. 예, 앤드류 리즐리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여성 팬들한테는요. 얼굴 잘생겼잖아요. 조지 마이클은 사실 뭐 그렇게 미남은 안 해. 이러면 또 뭐라 그러시겠네. 하여튼 예, 앤드류 리즐리의 잘생긴 얼굴이 웨메 인기를 견인하는데 상당히 한 역할을 한 겁니다. 아, 컬처 클럽의 보이 조지를 책받침으로 하셨나?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보이 조지를 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웨메 저 멤버들이 책받침으로 많이 나왔죠. 저희 때는 브룩 쉴즈하고 저 피비 케이츠, 소피 마르소 이렇게 아주 인기였죠. 그때 책받침으로 참 많이 나왔었어요. 3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트리오, 트리플 하여튼 예. 스타였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유지인 씨, 장미 씨, 정윤희 씨, 이 인기 엄청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상하게 책받침에는 외국 배우들을 많이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송은주님이 손녀딸이 내일 비행기 타고 한국 옵니다. 첫 만남입니다. 설레고 잘 왔으면 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샌디 패티의 Via Dolorosa. 이 노래는 우리나라 김태형 씨가 종합병원인가 드라마에서 개사에서 불렀죠. 혼자만의 사랑으로. 혼자만의 사랑. 크게 해도 되는데 우리 소설가는 꼭 조그맣게 얘기해요. 샌디 패티의 Via Dolorosa 준비했고요. 셀린 디온의 Just Walk Away까지 두 곡입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추억 돋잖아요. 이 1980년에 개봉된 영화 플래시 골든의 주제곡. 이 플래시 골든 영화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이 음악을 퀸이 담당하는 바람에 이 사운드 트랙 앨범은 꽤 그래도 좀 팔렸어요. 네. 노란 바탕의 그 플래시 골든. 플래시. 네. 퀸의 플래시 테마 음악 끝으로 보내드리면서 라이프 앤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설악산에 올가을 첫 단풍이 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나흘 정도 빠르다는데요. 산 정상에서 20% 정도 물이 들면 첫 단풍이라고 하잖아요.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인 셈이죠. 지난 여름의 뜨거움을 식혀주고 치유해준 9월. 덕분에 참 좋았습니다. 9월을 잘 보내면서 이제 본격적인 가을 속으로 들어가요.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이치현과 번님들 집시 여인이었어요. 밖에 나오니까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라고 권영분 씨가 사연을 주셨는데 다들 느끼고 계시죠? 시원한 가을 바람, 햇살은 좀 따갑지만 바람이 시원합니다. 유해진 씨,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 가을이 떠나려고 하나 봐요. 가을아, 우리 더 함께하자 하셨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아직 가을이 우리에게 와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가을인데 그냥 즐기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마음인지는 알죠? 아깝죠? 하루하루가. 자,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좋은 노래들 나누는 시간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

0: 무엇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다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2: 중화역 가까이
13: 새집이 라온
12: 기다려온 서울 새집
13: 드디어 라온
1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가을은 왔지만 이 단풍까지 더해지는 그런 가을이 코앞이죠. 조금만 있으면 한 24가지 색깔의 그 물감들을 다 쥐어짜서 쏟아부은 듯한 그런 색깔로 물들겠죠. 아, 너무 아름답겠네요. 4035번 쉬는 날 남편이랑 늦은 아점 먹으러 우동집에 왔는데요. 굉장히 늦은데요. 가요 속으로가 들려요. 소리를 줄여놓으셨는데 아쉬워서 이어폰으로 들어요. 생각 같아서는 조금 볼륨 좀 올리면 어떨까. 하지만 또 너무 음악 소리가 크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아무튼 우동 맛있게 드십시오. 가요 속으로에 보내주시는 소중한 사연들 오늘도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발표할게요. 선정되신 분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노재덕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이렇게 왠지 기운이 나요. 최현 오동집.

홍수철 철없던 사랑 이 노래는 변승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혜정 씨가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좋아한 노래였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아요. 엄마께서 TV 보며 따라 부르던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최혜정 씨가 이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 시간을 딱 봤더니 오동잎, 최현 씨의 오동잎이 흐르고 있던 시간이네요. 아, 그러셨군요.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노래들 또 제가 들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추억들을 떠올려 주십니다. 나의 추억들 그리고 엄마에 관한 추억들. 자, 함께 하시죠. 2부에 만나는 코너도 소개해드립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137번째 만남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같이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장필순 씨의 목소리예요. 제비꽃.

노래 들으면서 가을 속으로 쭉 빠져봅니다. 여행 스케치가 들려준 가을이었어요. 추석에 시골에서 가져온 밤을 까면서 아시안게임 축구 중국과의 대결 준결승전 시청 중입니다. 0425번으로 주셨고요. 지금 게시판에도 축구 보신다는 분들의 사연들이 많이 있네요. 후반전 지금 1-1 상황. 잘 해내겠죠. 응원합니다. 9054번 몸이 안 좋아서 조퇴하고 병원 갔더니 독감 검사해보자고 해서 했어요. 아, 코로나래요. 자체 격리하고 이번 주 연차로 쉬는 중입니다. 이틀째라 아직은 잠만 자고 있어요. 아, 힘드시겠네요. 이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번지고 있다고 얘기들이 있던데요. 독감 걸리는 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어르신들 무료 독감 백신 이거 접종 10월 6일부터래요. 10월 6일부터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야, 아무튼 9054님 잘 견디고 일어나십시오. 예. 1142번 오늘 퇴사합니다. 인생 2막으로 재취업했는데요. 길지 않은 4개월이 참 아쉽네요. 직장 생활이 새삼스럽게 쉽지만은 않네요. 야, 오늘 퇴사를 하는 날이군요. 이때의 이 마음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퇴사의 기분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참 묘할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142님. 자, 김경희 씨 그리고 318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유익종 9월에 떠난 사랑.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예린 포플러 나무 아래 0947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이광조 씨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 두 곡이었습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옥경 씨 덕적도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덕적도 아 거기 계신 거예요? 좋으시겠다. 저도 집에서 뭐 TV를 보거나 이거 조금 머리 아플 때 그냥 바다 소리, 파도 소리 그거 한번 딱 열어놓고 화면을 크게 해놓고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던데요. 전옥경 씨는 직접 보고 계시네요. 이설영 씨, 저도요 회사 폐업으로 퇴사했습니다. 아까 사연 중에 오늘자로 퇴사한다는 그런 글이 있었죠. 홧김에 제주 여행 갑니다. 이렇게 막 웃어주셨어요. 10월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이설영 씨의 10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0: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태라운지는 신탁 M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유해준 나에게 그대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죠.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좋은 노래들이 쭉 이어집니다. 가요 속으로에 잘 오셨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1: 좋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산은 도시를 설계하기 전 시민의 하루를 먼저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이 고단하진 않은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다양한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돌봄은 충분한지,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시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까지 키우는 것, 그것이 우산이 생각하는 성장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며 함께 누리는 성장, 우산시가 성장의 새로운 기준을 열어갑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성장도시 우산.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후드 청소 필요 없어.
8: 아하!
7: 이젠 랭가드 설치 사용이 간단해.
8: 오호!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다 하세요.
1: 이젠 냉가도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찬영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안현균 원장님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은인과 같은 안현균 원장님이에요. 1988년 서울 동작구 남성역 근처 대운학원을 운영하신 분이죠. 저는 당시 안현균 원장님이 운영하는 대운학원에 다녔던 중학생이었어요. 당시 원장님은 영어를 가르치셨는데요. 학원생이 10명 남짓이라 가족처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안현균 원장님은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청계산에도 가고 영화관에도 함께 가주셨죠. 저는 그때 같이 학원에 다녔던 신정훈과 2003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학원이 없어져서 찾아뵐 수가 없었습니다. 1988년부터 95년까지 남성역 대운학원을 운영하셨던 안현균 원장님, 오늘 이 사연 듣고 계시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이가 너무너무 뵙고 싶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조덕배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아, 이 사연을 들으시고 유경주 씨가 중학생 친구와 결혼이면 첫사랑에 성공하신 거네요. 멋진 원장님 꼭 찾으시길요.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1988년부터 95년까지 서울 동작구 남성역 근처에서 대운학원을 운영하셨던 안형균 원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라도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하듯 주시면 돼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김찬영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7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건모 사랑이 떠나가네 감상하시죠.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김성호 씨의 노래 그리고 김수희 씨의 정거장 감상하셨습니다. 7604번 추석 연휴는 끝났는데요. 제 몸과 마음은 아직 연휴 후유증에서 로그아웃을 못했나 봐요. 명절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싶네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앞서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쁘기도 한 그런 시기이지만 굉장히 스트레스와 피로가 많이 쌓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7604님 정말 말씀대로 훌훌 털어버리셔야죠. 이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 쿠폰 금방 보내드릴게요. 9841번 결혼 33주년과 남편의 퇴직 38년 기념으로 제주 한 달살이 어느새 열흘 남았네요. 너무 신나게 제주 올레길 투어와 오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흘 남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 제대로 알차게 보내고 계시네요. 남은 열흘 더 알찬 시간 되십시오. 3323번으로요. 3년에 걸친 지리산 둘레길을 오늘 드디어 완주했습니다. 좋은 경치와 함께 간간히 사연을 보냈는데요. 소개가 안 되었어요. 한 번도 안 된 겁니까? 아, 그래도 또 보냅니다. 3323님 죄송합니다. 이게 참 2시간 생방 중에 노래 나가는 시간 있고 또 사연 소개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많은 사연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또 함께 하시다 보면 소개되는 날 또 내 신청곡이 나오는 날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3323번으로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준비한 노래는 2380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패티김 9월의 노래입니다.

사운드가 참 재밌죠. 전자오락실에서 나오는 뿅뿅뿅뿅뿅뿅.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니까 이렇게 음악으로 멋지게 표현이 됩니다. 이재민 씨의 골목길, 최정임 씨가 이재성 씨의 노래를, 이재민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재성 씨는 그 집 앞 대표적인 노래죠. 그리고 전영록, 애심, 최문수 씨, 서동미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3318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아, 옛날 추억 떠오르네요. 예전에는 같이 싱얼롱 할 수 있는 카페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순수했던 그때의 감성으로 돌아가서 가요 속으로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합창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그 종로의 싱얼롱 하우스 그리고 시청 쪽의 코러스, 아주 대표적인 두 곳이었죠. 들어가면은 책을 나눠줘요. 노래책 두꺼운 거. 그걸 받아서 같이 노래하고 그랬던 카페예요. 먹을 것도 나오고 시킬 수도 있고. 자, 합창의 집이었죠. 합창의 집. 신청하신 노래는, 같이 부르자고 하셨던 노래는 긴머리 소녀입니다. 둘다섯 새 노래. 자, 제가 기타 치고 노래할게요. 여러분들도 차 안에서나 혼자 계시면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전도연 황정민 씨가 함께해 줘 너는 내 운명 그리고 네가 좋아 너무 예뻐서 김명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극중 이름이 이제 가수 이름이 최성곤 오정세 배우가 부른 건데 이거 지금 소개하기가 어떻게 해야 소개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사연은 특별히 두 분 뽑았습니다. 퇴사하셨다는 사연 보내주신 1142님 그리고 이서령 씨 두 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한영애 씨의 노래 바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기억한다. 늦더위에 성가시하면서도 여름이 얼른 달아나지 않았다고 여기면서 나의 세월을 위안했던 순간을. 나는 기억한다. 새 계절에 살고 싶어서 가을꽃, 가을바람 하나도 처음 보는 양 했던 순간을. 나는 기억한다. 9월에 좋고 나빴던 순간들을.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순간들을. 그래도 내일은 다른 날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던 9월의 저녁들을. 한 달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건 좋은 일 같아요. 우리는 갈무리라는 걸 할 줄 알고 거기에 작은 의미 같은 것도 찾아서 지니고 싶으니까요. 나는 기억한다 라는 문장으로 9월의 어떤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빅룽아 Listening for the Weather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월에 좋았던 순간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너무 깊게 오래 생각하지 않고 바로 떠오르는 순간 있으세요? 저는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 노을을 자전거 타면서 지나갔던 어느 날 생각이 나요. 저녁 스케치에 100일 잔치 했던 날 생각이 나요. 한가롭게 박물관을 둘러봤던 어느 날 생각이 나요. 지금 막 떠오르는 거. 그냥 팍 떠오르는 거. 공통점은 제가 너무 좋아서 사진으로 글로 기록해 두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금방 떠올랐어요. 아무리 좋은 날들이 있었어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 줄 생각해내지 못하면 좋은 것을 더 오래 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록은 그래서 참 필요한 거구나 다시 느끼면서 혹시 9월을 기록해 두신 분들은 한 번씩 꺼내서 마무리해 보시고요. 10월에는 좋은 날들을 꼭 기록해 보리라 다시 다짐해 봅니다.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수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4: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7: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8: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7: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9: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서울

닐 영의 Four Strong Winds 두 곡 들었습니다. 9월에 떠오르는 좋은 것들. 저는요, 9월 초에 딸아이랑 청도에 있는 국립숲체원에 다녀온 일이 딱 떠올라요. 따로 살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 힘들었는데 1박 2일로 숲속을 거닐고 감정카드로 서로의 마음 알아보기, 허브솔트 만들기, 좋은 시간 보낸 게 큰 추억거리로 남았답니다. 2858님의 9월. 저는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9월 26일에 퇴원했어요. 얼마나 나오고 싶었는지 그렇게 9월은 너무 좋았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6836님의 9월. 26년 9월 우리 딸 열심히 재수하던 아름다운 시간. 어느 때보다 가장 열심히 산 엄마의 시간으로도 기억할 것 같아요. 새벽에 도시락 싸던 이 시절 지나면 그리울 것도 같아요. 이글님의 9월입니다. 와, 9월이 이렇게 좋은 것들 생각하고 나중에 더 좋아질 시간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잘 보내셨네요. 좋아요, 좋아요. 9월에 꼭 기억해 두고 싶은 좋은 일들은 한 번 더 꺼내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좋아지잖아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서 에어컨 필터를 교체했습니다. 여름 다 지나서 교체하다니 저를 탓했는데 한낮 늦더위가 남아있어서 덜 억울했습니다. 윈도우 브러쉬도 교체했습니다. 퇴근할 때 비가 오면 새 와이퍼가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줄지 기대됩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아니, 한낮에는 지금 하늘이 너무 맑아서 오늘 비 예보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에도 안 내렸어요. 지금 하늘을 보니까 약간 이제 어둑어둑해지면서 먹구름이 좀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 캐치님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톡 보내듯이 톡톡. 예, 짧은 다섯 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바의 One of Us, 이 노래는 7024님께서 듣자고 하셨고요. Bill Medley, Jennifer Warnes, The Time of My Life, 0707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출장 마치고 기차 안에서 저를 쓰담쓰담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3462님. 워킹맘이에요. 퇴근하는 버스에서. 버스에서 듣는데 너무 좋아요. 소희님 주셨습니다. 마이크 부블레의 Hold On 청해 주신 분은 2380님.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앞서서 들으셨어요. 지금 노래 듣는 와중에 비가 엄청 쏟아지는 파주에서 파주 캐치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엔젤 캐치님, 셀러리맨님,

계란빵 장사하고 있는 7597님, 1118님, 봉다리님 지금 파주에서 엄청 많은 캐치님들 반대 건너편에 김포에도 지금 온다고 2637님. 근데 다들 우산은 준비해서 가신 건가요? 비가 많이 쏟아진다고 해서 우산 없이 어떻게 지금 가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걱정도 되고.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1372님, 오늘은 너무 긴 하루였어요. 아이 챙기고 집 청소하고 배치 청소년 지도사 면접 보고 왔어요. 경쟁 상대는 청년인데다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 저도 한 경력하지만 왠지 들러리 선 것 같아 속상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면서 포기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0628님, 2027년 달력 만들고 있어요. 벌써 내년을 사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또 9월이 너무 후다닥 가서 아쉬움도 크네요. 일할 수 있어서 좋으면서 힘들기도 한 이래저래 아이러니한 하루.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와, 내년 달력. 이제 곧 내년 달력을 받는 건가요? 이거 받는 순간 마음이 좀 이상해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구나 실감하고 그러는데, 근데 달력 만드는 사람은 저보다 더 일찍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는 빨간 날이 많은가요? 급 궁금해지고요. 1372님은 배치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활동시설에 의무 배치되는 청소년 지도사라고 검색하니까 알려주네요.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분명히 만납니다. 대단자 두 분께 커피 한 잔 드릴 거고요. 제이슨 도노반의 Any Dream Will Do 들으셨어요. 공사구사님 청해 주신 노래 Black Eyed Peas, Justin Timberlake, Where is the Love는 박나영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7.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한 번에

0: Yes.
1: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영신님, 저녁이 너무 좋네요. 하루의 노곤함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정잠의 맘님. 1부 끝곡도 함께 들어주세요. 8125님 청해주신 루크리스티 Said the Wind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0: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스런 여보와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결혼한 지 23년, 나의 편이 되어준 나의 심장 같은 아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준 23살 딸과 20살 아들, 고맙다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10월 4일이 딸의 생일, 10월 18일 아들의 생일도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로 열심히 앞으로도 살 테니까 우리 가족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모두 모두 사랑해. 3417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우리는 스마일 했습니다. 나탈리 콜의 스마일, 2727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이 사연도 너무나 사랑이 가득해서 그 누구나 이런 마음,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다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 보내기는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 3417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커피 한 잔을 전하고요. 이런 사연들 마음속에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녁 스케치 앞으로 보내주시죠. 들으니까 저희들이 다 같이 미소를 지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네요.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습니다. 2부는 캐치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릴 거예요. 어서 오세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피부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

0: 요즘 유산균? 제조 종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용신님,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레인보우를 틀어놨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크리스토퍼 청하의 When I Get Old 부탁해요. 키드 8773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카일리 미노그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 새벽 아침님께 보내드린 노래, 제니퍼 로페스의 Brave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용신님이 저녁에 방송하는 거를 가끔 잊고 있어서요. 식당에서 아예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어요. 잊어버릴까 봐. 근데 손님들이 들어오셔서 오, 용신님 아세요? 라고 묻길래 잘 알죠. 하고 서로 웃었어요. 바다소녀님. 맞는 말씀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매일 뭘 하는지 아시잖아요. 대단한 하루 이거 하려고. 아니 제가 뭐 와이퍼 새로 교체했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캐치님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대단한 하루 살았다고 매일 아니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캐치님들한테 하지. 캐치님들이랑 제일 친해요 제가. 서로 잘 아는 사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3853님께서 아 오늘 일도 힘들었고요. 수영 왔는데 딸아이가 체한 것 같다고 수영을 안 하겠대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럼 우리 같이 수영 땡땡이 치고 그냥 집에 가자. 이럴 수도 있죠 뭐. 용신님 안 그래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게다가 이 수영이란 게 말이죠. 아주 작은 핑계라도 요만큼 생기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게 수영이에요. 아, 전 그렇더라고요. 뭐 조그만한 거 하나 핑계 있으면 아 그래 오늘 수영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거든요. 수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5664님께서 남편이 11월에 수영 대회를 나가요. 오늘 수영장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 하기로 해서 제가 주방에서 바쁘게 종종걸음 했거든요. 도토리묵 쓰고 수육, 닭다리 버터구이, 연근 샐러드 한 상 차렸어요. 수영 열심히 하고 올 손님이랑 남편을 기다립니다. 어묵탕도 준비했고요. 진짜 저 대단한 하루 보냈어요. 라고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영하고 그 수영 친구들 다 데리고 집에 오신다는 수영대회 가서 파이팅 하시려고 세상에 아니 이거 한 상 차리고 기다리는 오케님도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 대단 대단. 아 오늘 저희 공연 프로모션 있는데 요거 하나 소개할게요.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 놀 서경스퀘어에서 10월 9일 한글날 저녁 6시 공연인데 캐치님들 5상 초대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레인보우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65님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위트 뉴스턴입니다. Didn't we almost have it all?

35년 군 생활 성실히 하고 경남 사천에서 제2의 직업인이 되어서 회사 다니고 있는 남편이 출장 마치고 지금 의정부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면서 올 텐데 운전 조심히 잘 올라오라고. 저는 지금 집밥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0896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잘 가고 계시죠?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5996님, 8887님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게리 무어의 파리지엔 워크웨이즈, 루나님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음악 들으면서 날씨 탓인지 옛 추억 강력하게 소환됐습니다. 지금 4076님 계시고요. 아까 비가 많이 내린다고 계란빵 팔고 있는데 오늘 일 더 이상 못하겠다고 7597님이 주셨거든요. 커피를 보내드렸더니 지금 커피 탔다고 손님들한테 자랑하다가 계란빵 탔다고. 지금 비는 어때요? 비는 아까보다 많이 내리고 있나요? 아니면 좀 주춤한가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9월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좋은 순간들 기억나시는지 물었더니 4598님께서 9월에요. 도토리 묵밥 식당하는 친구 가게에 가서 그녀의 애로사항을 맞장구 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위로하고 위로받던 그날이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후로도 긴 전화 수다 몇 번 떨면서 9월의 밤 수놓았는데 서연아 힘내 10월은 더 좋은 날들이 올 거야 하시면서 주셨네요. 좋은 9월이 또 좋은 10월을 불러오겠죠?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올려드렸더니 9월 어느 순간들이 제일 좋으셨어요 했더니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추석날 딸이랑 데이트하고 왔을 때 그때 참 좋았어요. 사진 응모전에 입상했던 그 소식이 참 좋았어요. 산에 가고 좋은 사람이랑 섬 여행 두 번 갔다 왔는데 그때 참 좋았어요. 글쓰기 강의를 들으러 다니던 시간 너무 좋았어요. 캐치님들에게 이런 좋은 순간들이 많이 남은 9월이었네요. 저도 좋네요. 저희 오늘 뮤지컬 당첨자 한번 뽑았거든요. 2002 뒷번호 쓰시는 분. 회사 동료 중에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 딱 둘 있거든요. 그분의 자녀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 공연하는 그 대학의 공연장이어서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주신 2002님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글스의 I can tell you why. 노을 신사님 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3: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4: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5: 비가 조금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합천 황매산 억새 군락지 산악회에서 갔다가 집에 가는 중입니다. 많이 걸어서 힘들지만 음악 들으며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거북이님이세요. 가을의 은빛 억새 이제 시작이군요. 조심해서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리오스카의 Before the Rain 흐르고 있고요. 짧은 휴가 마치고 돌아온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6: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잘 만들었다, 몽잘.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0: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도착 3분 전이라는 뭐 버스 안내나 열차가 전역을 출발했습니다라는 그 지하철 안내 덕분에 무턱대고 기다리지 않아서 참 좋아요. 그쵸? 또 뭐 오늘 저녁엔 비가 내리고 내일 아침엔 쌀쌀해질 거라는 예보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참 고맙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삶에도 정시에 출발해서 정각에 도착한다라는 그런 안내 멘트가 있다면 마음 졸이면서 서성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뭔 소리, 기다리는 재미 또 설레는 재미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굳이 예고하지 않았지만 내일이면 어느새 10월입니다.

0: 돌개바람님 또 4536번으로 확 깍 하고 소리 지를 뻔했어요. 한번 질러보시죠. 네, 투스톤 리버님 좋았어요. 조용필 비련 싱어송라이터죠. 조용필 작사 작곡 비련 함께 들었습니다. 팔렁팔렁님도 너무 좋다고. 이 진동벨이 있으면 왜 손님이 많은 카페에서도 내 음료가 나온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륵트륵 울리면 얼른 가서 커피 갖고 오고 또 그 대기 등록을 해두면 앞에 몇 팀이 있다 그래서 내 입장 순서가 어딘지 알 수 있어서 얼른 뭐 어디 갔다 와도 되고 금세 그렇게 버스 도착을 알려주듯 가족들의 귀가 시간을 알려주고요. 날씨 예보로 하듯이 내일 닥칠 일들을 귀뜸해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경실님이 집안에 월패드에서요. 차량이 도착한 것도 알려주니 참 좋아요 하셨는데 맞아 남편 들어왔다 그럼 얼른 찌개 올리면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아파트 얘기고 구축 아파트에서는 그건 없고요. 아무튼 어떠세요? 카드 결제일을 알려주고 통장 인출을 문자로 남겨주는 것처럼 9월이 가기 전에 꼭 내가 알고 싶었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 이거 진짜 알고 싶었는데 뭐 면접 결과를 알고 싶다? 이건 뭐 얼마나 가슴 졸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정말 알고 싶을 것 같아. 밀당하고 있는 상대 속마음 궁금하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 오늘 이거 진짜 알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로 참여하실 땐 샵 9390, 더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화물차 필요할 땐

김종성님, 수선화님 청해주신 전영록, 지나간 시절의 연가, 또 순구님, 홍윤정님,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청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12월 일본어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알고 싶어요. 왜 안 붙을 것 같으면 아예 시험도 안 보시게요. 12월은 아직 멀었는데 이미 내가 이제 해놓고 과연 여기서 합격이 될까 안 될까. 그거면 몰라도 지금 12월 걸 미리 알고 싶다. 요거는 만일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시험을 안 보시면 되겠네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에릭 바나하고 레이첼 맥아담스 주연의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미리 아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권 번호를 알아. 그래갖고 500만 불에 당첨이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박상한 프로듀서하고 저하고는 진짜 그거 알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러면서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화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음악 동아리죠. 혼성 6인조 21의 리더 김한철의 노래 21살의 비망록 순호님 신청곡으로 들을게요.

열정, 혜은이의 노래. 와, 진짜 열정적으로. 그전엔 뭐 당신만을 사랑해 막 그런 노래 부르다가 어느 날 열정을 탁 부르니까 정말 열정.

적으로 보였어요. 2097 휴대전화로 또 0037번으로 또 희은님 1041번으로 박선희의 하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궁금해하는 분들이 이상현님이 최진영 너를 잊겠다는 생각은 청해 주셔서 들었는데 김한철의 21살의 비망록 들으면서 목화꽃님 와우 21살의 비망록 또 딸바보 아빠님도 너무 좋아요. 그런가 하면은 21살 때 뭐 하셨어요? 저요? 저한테 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21살 때도 이러고 있었네요. 그 당시에는 K본부에서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여의도에서 우리 박상환 프로듀서는 육군 박병장이었대요. 21살 되게 좋아한다 진짜. 그리고 아 제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천생연분님 아, 까만색 바지에다 까만색 티셔츠 앞에 아기자기한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또 베이지 그 베이스볼 캡을 쓰고 있습니다. 까만 운동화 신고 있고 궁금하세요? 그리고 우리 황금 배려님은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이제 방송 출연 안 하실 거예요? TV? 우리 섹시도 너무 궁금하대요. 우리 혜은님도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하면서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아, 이 얘기를 아직은 좀 드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영화를 한 편 찍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아, 대중적이고 그런 작품이 아니라 이 제주 설화를 이제 바탕으로 제주 역사에 대한 그런 단편 영화인데 영화제의 출품을 목표로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성이 될 건데 요즘 틈나는 대로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새벽같이 비행기 타고 갔다가 또 막 바닷가에서 촬영하고 아 해녀예요 제가. 그래서 아주 재밌는 모습인데 그럼 제가 인별그램에 사진을 한 장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복한 동행 인별그램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 박상환 PD님 나이를 알고 싶다고요? 야 어떡하지? 이건 너무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요. 왜 갑자기 막 그냥 딴들을 쳐다보고 막 그러고 계세요? 제가 의논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님 1706번으로 청해 주신 곡 윤상입니다. 이별의 그늘.

오늘 음악은 10대 시절로 돌아가는 추억 여행을 하게 되네요. 10대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진달래님 그러셨군요. 성미님, 다래님이 청해 주신 김광석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또 오정현님 그리고 좋은 생각님이 전영의 모두가 천사라면, 그리고 윤상 이별의 그늘, 이렇게 세 곡의 음악 청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10대 때 얘기하니까 아까 슈가정님이 시간 천천히 가는 방법 좀 알려주실래요 하셨는데, 제 시간인들 천천히 가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10대 때가 가장

시간이 안 가고 무료하지 않았었나? 2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얼마나 시간이 빠는지 모르겠어요. CBS 음악 FM 보세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다 돼가잖아요. 8시 5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배보이 I gotta be
2: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4: 1부 끝곡입니다 박흥구님 그리고 별빛나라님 내일 첫 KTX 타고 서울 오시는군요 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구피의 노래 다 잘 될 거야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이미배, 이선희, 김추자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불렀지만은 이숙 씨의 이 눈이 내리네는 사실 겨울 노래잖아요. 그런데 왠지 겨울보다는 가을 분위기와 훨씬 더 잘 맞는 그런

0: 음색이 아닌가 싶었어요. 마침 우리 김정숙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죠. 샹송 가수 살바토레 아다모의 Don't Blame Me 원곡인데 아주 멋지게 번안을 해서 아주 이숙 씨 음색에 맞게 잘 불러준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강현님이 저는 21살 학생인데요. 행복한 동행을 듣고 있으면 엄마는 야, 넌 나이에 맞지 않게 이렇게 올드한 방송을 듣고 있니? 라고 뭐라고 하시지만 저는 사실 요즘 노래들보다 이 8090 가요가 참 좋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지금 아직도 10대인 김민후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강현님보다 한 두어 살 아래일 것 같은데 그 학생도 굉장히 행복한 동행에 설러 나오는 이 올드 가요를 참 좋아하죠. 고맙습니다. 우리 강현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봐라 엄마 행복한 동행 들으니까 쿠폰도 받잖아 하면서 재미있게 방송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호호 아줌마 어디 계세요?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네요. 퇴근길인데 걸어볼까 했더니 안 되겠다. 에이, 뛰자 하고 해주셨는데 조심히 뛰어서 가십시오. 아 그리고 아까 일부에 이제 12월에 시험이 있는데 붙을까 떨어질까 굉장히 궁금하다고. 그래서 왜요? 떨어질 것 같으면 안 보시게요 시험을? 그랬더니 아, 현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12월은 아직 멀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그럼요. 해보셔야죠. 공부하면서 좀 피곤하다 할 때 차 한잔 드시라고 역시 6631번으로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6: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빼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Good Music Station CBS FM

B님 0643번으로 서영은 웃는 거야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음악들이 꼭 사뿐사뿐 걷는 듯한 느낌이에요. 롤리코코님 그쵸? 웃는 거야도 그렇고 트윈폴리오의 행복한 아침도 원곡은 클리프 리차드의 Early in the Morning이죠. 아주 송창식 씨의 그 아주 특유의 음성으로 윤형주 씨도 그렇고 사뿐사뿐 걷는 듯한 느낌이 있죠. 또 이필원 씨의 입이 오는 소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에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스트링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힌 음악이죠. 가인과 민서가 함께한 입이 오는 소리 연숙님 8938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하남 미사공원에 비가 오락가락 한다고 그렇군요. 우리 명희님 또 7650번으로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음악을 들으니 위로와 힘이 나네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약이 없대요. 많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기를. 무슨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약이 없을까요? 네, 꼭 이겨낼 수 있으리라 응원합니다. 일단 지금은 뭐 음악 치료라도 받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음악 들으시면 좋겠어요. 7650번으로도 음악 듣다 또 바람 쐬다가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원성님 1084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장현 미련

어리버리 열림 1585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Fevers의 그대로 그렇게 또 시원한 설레임님이 해바라기에 모두가 사랑이에요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에픽하이 유은아가 피처링했죠. 우산 3164 종표님 청해 주셨고 장현 미련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 들으셨습니다. 닉네임이 이너지영님이세요. 이너지영님이 닉네임이 이너지영님에서 물놀이를 참 좋아하시는 물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릴 때부터 물속에 들어가는 자맥질을 그렇게 좋아했고요. 지금도 취미가 프리다이빙, 스킨다이빙 등 물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제주에서 해녀 역할 하는 영화를 찍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궁금하다고. 예, 저 그 인스타에 저희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제 너무 시커멓고 너무 한여름에 막 38도, 39도 되는데 그 해녀복을 잠수복을 입으면은 야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 순간순간 스틸컷을 찍었다가 그걸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저도 그걸 보다가 쭉쭉쭉 사진을 내렸어요. 근데 여기 주먹 셋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인별그램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도원결의 해갖고 박상한 프로듀서 김문숙 작가 저 셋이서 도원결의 하면서 손을 주먹을 탁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죠.

주시면은 시간 되실 때 어떤 손이 박상환 프로듀서고 어떤 손이 김문숙 작가고 어떤 손이 김현주일까요? 김현주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 제주 촬영을 하느라 온몸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아 이게 김현주 손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라고요. 김성환님 4739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윤정아 참비.

0: 레오님 청해 주신 조영남 내 생에 단 한 번만, 또 성환님, 오정님 4739번으로 윤정아 찬비. 내일은 진짜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차가운 날씨가 될 거라고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다고 찬비 특별히 전해드렸습니다. 멍멍해피님이 저희 인별그램 들어가셔서 손을 보더니 제삭한 손이 김현주님? 네. 아니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삭한 손이 박상한 프로듀서 손인 줄 알 수 있을까 봐요. 박상한 프로듀서는요. 손이 굉장히 하얘요. 피부도 무척 하얗니다. 제가 제일 시커매요. 아,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칸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다니고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8: 곳에 따라 잠깐 내린 비가 내일 아침 기온을 뚝 떨어뜨린다니까는요.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곡은 4959번으로 청해주신 박선주 귀로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10월에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차로 마을 오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도시까지 나가서 고기부터 생필품까지 긴 겨울을 날 물건들을 일찌감치 준비한다고 하네요. 겨울에 한복판에 섰을 때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버터는 한 달에 얼마나 먹는지 사워크림은 몇 통이 필요한지까지 꼼꼼하게 미리 헤아려 두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우리는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일부터는 10월. 다가올 계절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도 하나쯤 미리 챙겨두면 좋겠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유연석이 부른 너에게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늦은 가을

0: 오늘부터 겨울을 대비하는 알래스카 이야기로 오늘 문을 열어봤습니다. 장작을 쌓고 먹을 것들을 또 채워두면서 길고 추운 계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새로운 달, 10월을 준비하는 마음도 같지 않을까요? 지금 채워두는 것들이 언젠가의 나를 든든하게 해줄 거란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하나씩 잘 쌓아가기로 해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9: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공예롭이 이장우의 음성이었어요.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에 블루 이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9월의 마지막 날.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떠날 여행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오프닝 딱이네요. 여행 준비도 하고 10월도 준비하려고요. 폴라리스님, 어디로 떠나실 예정이신가요? 준비 잘 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네요. 여행 짐을 꾸리는 지금부터 잘 오셨습니다. 밤바람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직 찬 기운에 서늘한 바람은 아니지만 많이 붑니다. 내일 10월부터는 좀 더 가을 속으로 들어갈 것 같기는 한 바람이에요. 사랑한대님, 비가 잠깐 오고 그친 것 같은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신가요? 예.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내일 기온이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아침에 옷 잘 챙겨서 입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밤이네요. 오늘 달력을 뜯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어요. 저 매번 달력을 뜯을 때마다 그 마음이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선선한 시원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특히 달력을 뜯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죠.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주말에 등산 약속이 있어서 체력 단련할 겸 동네 뒷산을 살살 올라갔다 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다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산이 좋아요. 취향도 변하나 봐요. 7818님. 맞아요. 입맛도 변하고 취향도 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변하곤 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2037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윤도현 가을우체국 앞에서.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부쩍 커졌다.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땐 바람 한 번에 흔들리기만 했던 잎들이 이제는 하나 둘 땅으로 내려와 나무 아래 수북하게 쌓인다. 그런 낙엽의 삶을 가만히 지켜본다. 땅에 내려앉은 잎은 한동안 이불처럼 흙을 덮어 작은 생물들이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를 견딜 틈과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러다 비를 맞고 또 눈도 맞으면서 잘게 부서지고 부서져 조금씩 흙과 뒤섞이게 되겠지. 그럼 곰팡이와 세균 같은 미생물들이 낙엽을 분해하면서 잎에 있던 양분의 일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긴 시간을 지나 다시 나무는 나무를 키우는 토양의 일부가 되는 것. 그래서 나는 감히 낙엽이라는 숭고한 것들에게 저물고 있다, 생이 끝났다 말하지 못한다. 자신의 모양을 잃어가면서도 다른 생명이 자랄 자리를 만들고 있으니 가끔은 떨어지는 잎을 따라 고개를 떨군다. 밤의 끝자락에서 끝이 아닌 시작, 시작 같은 끝. 이것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것. 어디까지가 끝이고 어디서부터가 다시 시작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떨어진 낙엽 한 장도 그 긴 순환의 한가운데 있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부활 정동하의 음성이었어요. 친구야, 너는 아니.

솔리드 이제 그만 화 풀어요. 조규찬의 CF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8450님, 오늘은 사무실에서도 거래처에서도 이리저리 치이며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은 많이 지치더라고요. 누구에게 크게 힘들다고 털어놓기엔 애매한 하루였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한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만큼은 유니 씨가 저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잘 견뎌내 주었다고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지친 마음이 조금 따뜻하게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고생 많으셨어요. 힘들다고 털어놓기 애매한 하루. 사실 그런 날들이 중요한 날이거든요. 잘 풀고 가지 않으면 나도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꾹꾹 눌러서 오늘 이렇게 어느 순간 확 차오르는 때가 찾아오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잊지 않고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내일은 조금 더 수월한 가벼운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메이비님이 정해주신 서후의 노래예요. 사랑은 유리 같은 것.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꿈과 음악 사이에 1부 끝곡 페이지의 노래요. 러브 이즈 블루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 시투어 중국 서안 화산 문학인문 여행. 천년의 시간이 살아 숨쉬는 도시 서안. 진시황 병마용과 화천궁, 장안 성벽을 만나고 중국 오악의 명산 화산에 오릅니다. 군림천하의 용대훈 작가가 동행하는 CBS 시투어 문학인문 여행으로 중국 서안과 화산을 더욱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11월 14일 출발 4박 5일 100만원 여행비 지원 이벤트 진행 중.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임창정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4161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허디 역시 뭐든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요. 그렇죠? 네. 비용 좀 아껴보겠다고 동생이랑 단둘이 이사를 했어요. 포장도 직접 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에서 1층으로 짐 다 내놓고 용달만 불렀더니 5층까지 또 올리느라 진심 죽는 줄 알았어요. 온몸에 통증 멍 들었고요. 절대 직접 이사하지 마세요. 이번에 또 하나 배웁니다. 181님. 아니 어떻게 그걸 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시도를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안 할 거지만 아무튼 명심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짐을 내리고 올리고 포장까지. 아이고, 지금도 정리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몸살 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힘들게 이사하셨으니까 또 그곳에서 또 내 손길이 또 더 많이 묻은 공간일 거 아니에요. 네, 더 좋은 일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0: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안.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 필.
12: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직도 박정훈님 노래만 들어도 울컥하네요. 하늘 소풍 가신 지도 4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윤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들려드릴 때마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박정훈 씨 노래 이렇게 잘 많이 들었던 건 아닌데 꿈음을 진행하고

여러분이 또 신청해주신 노래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많이 남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정훈의 그대만을 위한 사랑.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최현재 너를 잊을 수 없어. 강수지 흩어진 나날들이었습니다. 강수지 씨 노래는

10번으로 보내셨어. 아, 계획을 확실하게 하고 가시려고 하시는군요. 계획을 잘해서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여행도 물론 좋고요. 또 생각지도 못한 또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2662님은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그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아직도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학교며 학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져 더 나이 들고 머리가 늦기 전 뭔가 해보고 싶어서 3D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 정말 공부는 때가 있는 건가 봐요. 학원에서도 버버벅. 집에 오면 뭘 하고 온 건지 정말 싹 리셋이 되는데 하루 종일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야 겨우 하나 완성합니다. 아이에게 엄마 엄청 잘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쳐놨는데 일을 어찌해야 할지 식은땀이 나네요. 그래도 하나 해놓으면 엄청 뿌듯해요. 제일 좋은 건 꿈은 들으며 저는 연습하고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는 이 시간이에요. 끝까지 해내는 엄마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부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유, 잘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내 모습을 딱 기대해놓고 시작하면 처음엔 주눅이 들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걸 시작하기도 전에 내 모습과 비교하셔야죠. 얼마나 많이 알게 되셨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더 알아가실 겁니다. 즐겁게 배우시기를 저도 응원 드릴게요. 퇴근해서 부랴부랴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꿈음이 들리네요. 항상 사연으로만 듣던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꿈음이라니 연예인을 만난 듯한 기분입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6637번 기사님 덕분에 오랜만에 꿈음 들어 덜 피곤한 귀갓길이 되겠어요. 4174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기사님도 감사드려요. 이 노래는 4104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이수영 스치듯 안녕.

8092번으로 정해주신 자우린 Something Good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윤미래의 터치 러브였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할 거 버리고 손에 씻으려고 외부에 있는 세면대로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음스통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 건가 싶어서 아이 엄마에게 사진을 찍어 물어봤더니 우리 거 맞으니까 가지고 와 하네요. 6847번으로

보내셨어요. 너무 편안하신데요. 남편분이 나가실 거 알고 일부러 놓고 오신 것처럼. 네, 그 음수통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그러게 흔한 모습은 아니네요. 흔한 모양은 아니네요. 보통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어떤지 모르는 남편분도 많으신 거, 안다고 해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거 우리 집 건데 하는 분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왠지 세심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엄마가 23년 동안 활동하셨던 구립 여성 합창단을 졸업하셨어요. 3544님. 올해 칠순이신데, 나이 때문에 이제 실버 합창단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왜 내가 벌써 실버냐? 하며 많이 서운해하세요. 오후 반차 내고 예쁜 꽃다발 사서 엄마 졸업식에 축하하러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실버라는 이름표가 조금 서운하시겠지만, 새로운 실버 합창단에서도 엄마 좋아하는 노래 마음껏 부르시며 23년 동보다 더 앞으로 더 오래 활동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23, 어마어마한 시간인데요. 23년 동안. 그렇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왜 벌써 실버로 가야 하나.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아무나 다 실버로 옮기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거기서 또 멋지게 활약하시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고요. 신청곡 한곡더 보내드립니다. 1380번으로 정해주신 아이유의 노래네요. 러브 포엠.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0: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0: 경동하우징.
6: 관절 연골이 걱정

0: 하면
1: 하하임.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4: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 9006번으로 정해주셨어요. 잔나비,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작!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

0: 각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화물차 필요할 땐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뉴욕의 한 우체국에서는 한때 시인이었던 남자 에드가 우편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식료품점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혼밥을 하고 잠을 청하고 아침이면 또다시 우체국으로 출근하는 일상. 그런 에드의 집 앞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젊은 날의 에드를 보는 듯한 눈으로 이야기하죠. 당신 시를 읽었습니다. 걸작을 쓰셨어요.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그건 변함없이 영원할 거예요. 가장 반짝이던 날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라니. 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과거가 있다는 건 찬란했던 사람의 특권이겠죠? 오늘이 그 찬란함의 속편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염란을 키우며라는 영화 중에서 콜린 블런스턴의 타이거 인 더 나잇이었습니다. 오늘은 23일에 개봉한 영화 나의 사적인 예술가 얘기로 시작해봤어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총괄 제작을 맡아서 더 화제가 된 영화였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도 몰라주지만 아주 오래전에 나만 알고 있던 날 가장 빛났던 날의 나를 여전히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다면 정말 보석같이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진 인생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기억해주는 사람 서로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근데 지금 이 에드가 뜻밖의 청년을 만난 것처럼 분명 여러분은 찬란했을 테니까요. 지금도 찬란하시지만. 네, 저는 어떤 복인지 저는 그래도 이런 것을 좀 잘 누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만큼 찬란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더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팬분들이 많으니까요. 참 감사한 인생이죠.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서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찬란했던 순간을 오늘 말해주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겠다. 문자나 네, 이야기로.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내나 남편, 엄마, 동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영음씨들의 소소한 일상 사는 이야기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처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A Love Idea 이어서 영화 일 포스티노 음악 중에서 미만 크라이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오늘은 조시 그로반 노래와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어요. 우리 프로그램의 오프닝 시그널도 일 포스티노의 OST죠? 바이시클. 음악마저도 오래도록 사랑받는 명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미만 케라이는 영화에서는 가사 없는 연주곡으로만 흘러요. 시인 네루다와 우체부 마리오가 바닷가를 거닐며 시와 삶을 나누는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인데요. 시간이 흘러서 가사를 붙인 버전이 재탄생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들려드린 버전의 미만 케라이. 일포스티노 얘기하면 이 장면 얘기 많이 떠올리시던데 그 망명 생활을 마친 네루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마리오가 그를 그리워하며 섬의 소리를 녹음하죠. 크고 작은 파도 소리, 또 성당의 종소리, 곧 태어날 아기의 심장 소리까지. 시인이 가르쳐준 시와 은유를 그리움의 소리들로 완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장면. 너무 유명한 영화라 오히려 얘기를 덜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일포스티노 하면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3601님, 쉬는 날인데 외로운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리듬 탈 수 있는 곡들로 부탁해요. 내 나이 65세, 멋진 곡이 뭔진 잘 몰라도 듣는 즐거움은 느낄 수 있으니까요. 라고 하셔서 골라봤습니다. 영화 맘마미아 중에서 워탈루, 메릴 스트립과 피어스 브로스넌, 콜린 퍼스의 많은 배우들이 화려한 70년대 글램록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축제를 즐기듯이 열창을 하는 노래 준비했고 그 전에 먼저 영화 유로트립 중에서 모닝트레인 시나이스턴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would I still be wondering? 드라마 하이스쿨 뮤지컬, 뮤지컬 시리즈 중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줄리아 레스터의 원더링까지 이어 들으셨습니다. 1186님, 수원이에요.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손님 펌을 해드리며 청취합니다. 잠시 시간 여유가 있어서 커피타임 맘에 드는데 영화 음악들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손이 바쁘신 와중에 또 어떻게 이렇게 장갑을 벗고 네, 문자를 주셨을까. 네, 감사합니다. 어떤 시간일까? 펌 말아놓고 그 다음에 그 열처리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일까요? 청취 감사합니다. 0395님, 남은 미역국 먹고 스콘 구워서 라떼 한잔 해야겠어요. 오, 향기가 참 좋네요. 글자에서 향기가 나는 듯. 안녕하세요. 오늘도 포근한 이곳에서 잠시 쉬어갈게요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7393님, 강디 하트뿅. 가을가을 할 때 체험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연극도 그렇고 소식 접할 때마다 반가운 마음 가득이랍니다.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건강 잘 챙기고 늘 평안하시길 기도할게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체험음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왜 오랜만에 들으셨을까요? 바쁘셨을까요? 네, 모쪼록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3020님, 아침 일찍 일산에서 압구정까지 가서 담요를 입은 사람을 봤어요. 그 정도까지 감동일지 몰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함에 봤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오, 찾아봐야겠다. 영화 담요를 입은 사람. 12년 전 박정미 감독이 도전한 영원사리, 빵원, 빵원사리 프로젝트를 1인칭 카메라로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래요. 오, 재밌겠다. 돈이 없으면 삶도 없는 것이고 숨도 못 쉬는 건가? 하는 질문에 마주한 뒤에 나의 존재 이유가 돈 버는 게 아닐 거라는 걸 목숨 걸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는 게 감독의 말. 오, 감독님 만나보고 싶다. 오, 와, 좋은 영화 추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두 곡은 결혼식이란 키워드로 묶어봤습니다. 마이크 뉴엘 감독의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휴 그랜트와 앤디 맥도웰이 여러 번의 결혼식과 장례식을 거치면서 만나고 엇갈리다가 서로가 운명임을 깨닫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예요. 그리고 이어서 결혼식을 앞두고 총각 파티를 떠난 세 남자의 이야기. 브래들리 쿠퍼의 영화 행오버 중에서 헨슨의 음밥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If Only 중에서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제니퍼 러브 휴잇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됐던 말, 또 위로됐던 말 여쭤봤던 거. 그때 못 읽어드려서 소개해드리려고요. 우산님은 위로받은 말은 토닥토닥 안아주기, 상처받은 말은 영혼 없이 괄호 열고 잘가. 아, 이게 상처가 되셨어요? 네, 앞으로 영혼을 담아서 인사를 해야겠어요. 세보야님, 저는 눈으로 위로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없이 퐁. 오, 역시 영혼 없는 것을 다들 싫어하는구나. 비키님, 넌 잘 살고 있어. 잘 살아왔어. 수고했어. 이런 말이 엄청 위로되고 기분 좋아져요.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레이스님, 예전에 힘들 때 힘내라는 말 너무 싫었거든요. 좋은 말인데도 힘 안 나는데 빈말로 힘내라고 쉽게 얘기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뜬금없이 위로가 됐던 말은 내가 너무 무심했어 하는 말. 그 말 듣는데 정말 위로가 됐어요 하셨네요. 역시 진심뿐인가 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필라델피아 중에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스트리츠 오브 필라델피아,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 되니 괜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벌써 올해도 다 갔네 싶기도 하고요. 다가오는 10월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되기도 하죠. 일요일 저녁에 찾아오는 썬데이 스케어리와 어쩐지 닮은 마음 같기도 합니다. 썬데이 스케어리는 연휴나 주말이 끝났다는 데서 오는 우울감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다는 생각에서 오는 불안감을 뜻하는데요. 끝나는 시간은 아쉽고 시작될 시간은 괜히 두렵고 이런 마음 어쩜 자연스러운 거겠죠. 새로운 달에는 작은 즐거움 하나를 미리 찜해두시면 어떨까요? 퇴근 후 먹고 싶은 디저트 한 입이어도 좋고요. 기다려지는 약속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9월까지 잘 살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많은 날을 건너왔는데요. 10월은 또 시작해야 하는 달이 아니라 그냥 내일 다음에 오는 새로운 하루들일 뿐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끝을 아쉬워하기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올해도 잘 왔고 다음 달도 천천히 가보자.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All I Ask of You,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이었고요. 스티브 바튼과 사라 브라이트만의 듀엣으로 보내드렸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달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괜히 마음이 좀 급해질 때가 있죠. 벌써 10월이고 올해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4분의 3이 지나갔고 이제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굳이 남은 시간을 이렇게 한꺼번에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이 된다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하던 일을 그냥 내일 이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9월까지 잘 지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날 잘 건너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나온 또 시간들에게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시고요. 10월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좋은 일 하나쯤에 미리 이렇게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보시죠.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함께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파블로 델 사라사테의 It's Going to Weisen 작품으로 20 보내드렸습니다. 조슈아 베레 바이올린, 앤드류 리츠니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에드바드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죠. 2085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님, 아당님들.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부지런히 집안일 해놓고 가을 무등산 갈 예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I love 무등산.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네요. 아유, 무등산 간지꽤 오래됐는데 너무 좋죠. 그래요. 가까운 데 사시나 봐요. 광주 사시나요? 무등산 밑에도 맛있는 식당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 거기서 닭볶음탕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등산도 하시고요. 또 아름다운 단풍 구경도 하시고, 단풍은 아직 없나요? 아름다운 산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십시오. 이어지는 음악은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비플랫장조 작품 83 가운데 정열적인 2악장 알레그로 아파셔나토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가 연주하는 피아노 그리고 베르나르트 하이팅까지 연은 로열 콘서트세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요. 이 곡은 빨강머리의 님의 신청곡입니다. 함께 듣죠.

요하네스 브람스가 남긴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2번 B플랫 장조 오프스 83 중에서 2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보내드렸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734번님 사연인데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니 정원님이 오셨네요.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이제 저도 일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오셨어요. 저 돌아온 지 꽤 됐는데 한참 못 들으셨나 봐요.

어디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셨을까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빨리 회복하시고 아름다운 당신에게로 또 마음까지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편지를 받는 즐거움이 있듯이 편지를 건네는 마음에도 기쁨이 있다. 받는 일을 떠올리고 마음을 담아 글을 적는 일. 때로는 편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동시에 답장을 받기도 한다. 너라는 한 사람이 좋아졌을 뿐인데 즐거운 일이 너무 많다. 너를 좋아하고부터는 어디를 가도 예쁘고 귀여운 편지지를 찾게 된다. 편지지를 고르는 마음으로 산다. 너에게 줄 귀여운 편지지를 찾듯이 내 삶에도 속속들이 귀여운 설렘이 피어난다. 내 설렘의 모양은 때로는 분홍색 체크무늬였다가 파란 바다였다가 하얀 들판이었다가 초록이 우거진 숲이었다가 한다. 매번 다른 모양으로 같은 마음을 준다. 너는 어떤 모양이 좋은지 궁금해. 네가 좋아하는 모양을 물어볼걸. 네가 찍는 필름 사진들이 좋다. 필름은 어쩐지 일반 카메라보다 한 컷 한 컷을 소중히 담게 되는데 그 소중한 한 컷에 담긴 너의 시선이 떠올라 괜스레 웃음이 나온다. 마치 필름 너머에 찍는 이가 보이는 것만 같은 기분. 너의 시선을 함께 보고 싶다.

한 친구가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조금씩 아껴 듣는 일. 그건 나에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하나의 노래에 꽂히면 질려서 그만 듣고 싶어질 때까지 듣는 편이다. 그런 노래들은 하나의 시절, 날씨, 기분, 계절,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기록하기도 한다. 음식이든 노래든 좋아하는 건 질리도록 먹고 듣는 편인 내게도 때론 아껴 먹는 게 있다. 너의 손편지가 그렇다. 너무 좋아하는 그 마음이 익숙해질까봐 조금씩 아껴보게 된다. 마음이 힘든 날에만 가끔 꺼내본다. 그러면 정말로 힘이 난다. 너의 마음이 묻어난 글씨에는 묘약이 숨어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과거에 머무른다. 잠깐 그렇게 머물렀다가 온다. 아껴먹는 손편지가 있다는 게 좋다. 믿을 구석이 있는 기분이다.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프리지아 향기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수림의 책 오랜 행운을 담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지를 고르는 마음으로 산다는 표현이 참 좋네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괜히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뭐 예쁜 편지도 그렇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도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요. 저는 또 아껴먹는 손편지라는 말도 참

참 마음에 들었어요. 힘든 날에만 한 번씩 꺼내 읽는 편지가 있다는 것. 오, 생각만 해도 꽤 든든하죠? 요즘은 손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인지 가끔, 받는 이런 손글씨 몇 줄이 참, 좋아요. 누군가에게 그런 믿을 구석이 되어주는 편지 한 장. 오늘 한번 써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들으실 곡은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 가운데 침침 체리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줄리아 마이제네스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 가운데 침침 체리, 소프라노 줄리아 마이즈네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제3권 작문호 43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3번 고향에서는요. 제목처럼 집에 돌아온 듯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곡인데요. 소박하게 노래하는 선율 속에 그리그 특유의 정겨운 서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4번은 작은 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또 달라지죠. 높은 음역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트릴 그리고 가벼운 도약이 작은 새가 지저귀면서 이가지 저가지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포근한 고향의 풍경과 그 안을 날아다니는 작은 새,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이어지는 두 곡을 들어보시죠.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은 함께합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르기의 서정 서곡집. 오늘은 3권의 3번과 4번 두 곡을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그리고 작은 새 이렇게 두 곡이었고요.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장난감 교향곡 C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립니다. 이 작곡가는 미상이고요.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냅니다. 오늘 1부 끝곡이에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작사 작곡 가을의 노래,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클래식과 연극, 무용을 결합한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집단 아트하우스 17의 첫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합시코드, 리코더, 비올라 다 감바 연주와 두 명의 성악가가 함께 바흐의 칸타타,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 또 핸델과 프란츠 비버 등의 작품을 들려주죠.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고향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센터 인

인천 콘서트홀입니다.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루스의 교향곡 5번 등을 연주하죠.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낭만주의 거장 시벨루스 공연이 열립니다. 최영선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협연으로 시벨루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핀란디아 교향곡 2번을 들려줍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작곡가 류재준 예술감독이 이끄는 서울국제음악제 가운데 개막음악회 심프 실내악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호르니스트 라도반 블라트코비치 등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함께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지 거시인의 He Loves and She Loves 보내드렸습니다. 처음 재밌는 노래죠. 예후디 메뉴인과 스테판 그라펠리 두 데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습니다. 도서맘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타방송사에서 추석에 외국인 성악가들이 참가하는 우리 가곡 경연을 했는데요. 그들의 뛰어난 실력도 놀라웠지만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듣던 가곡이 나와서 더 반가웠답니다. 이렇게 아당 들으면서 조금씩 클래식 음악과 친해지는 제 자신의 놀라 뿌듯한 하루였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그러셨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방송은 못 봤지만 또 여기

여기서 그 방송 소식을 듣긴 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또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가곡 듣고 또 이렇게 쌓여가는 게 그게 대단해요. 이렇게 뭐 보면 우리 야당에서 나는 클래식 잘 몰라 하시면서 듣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러시면서 이렇게 한곡한곡 들어서 내 안에 쌓이는 게참 뿌듯하죠. 이어서 들으실 음악은 피아노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단조 쾌일번호 31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를 알리시아 델 라로차 스페인 출신의 여성 피아니스트죠. 라로차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쾌일번호 31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알리시아 델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734번님 사연인데요. 2600 한 걸음 걷고 있어요. 아이처럼 흔들근에 앉아 여유도 즐깁니다. 음악 들으며 기분이 업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이 걸음 걷는 그 앱 쓰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기분이 업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 이것도 참 음악이 주는 큰 힘이죠. 무리하지 마시고 음악 들으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슬비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갈게요. 선곡표에서 좋아요 눌렀던 곡목록을 훑어보다가 다시 발견한 곡입니다.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제목을 모르고 있다가 아름다운 당신에게 덕분에 알게 돼서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 주셨네요. 아, 이 곡이군요. 좋죠.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슬라이트 사랑의 슬픔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정경화의 바이올린, 필립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구슬픈 단조의 선율로 시작해서 또 중간에 따뜻한 장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전조가 굉장히 매력적인 음악이에요. 5784님께서는 또 신청곡과 함께 하늘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이야. 주말 중 하루는 엄마 공복 혈당제로 가는데 아파트에서 보는 하늘이 이뻐서 자꾸 찍게 되네요. 하늘 보는데 이 곡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우, 하늘 사진도 너무나 예쁘네요. 자, 신청해 주신 곡은 수에뉴얼 루나 달의 꿈입니다. 리베란테의 노래로 함께 들으시죠.

근처 정동교에서 직장인 예배도 드리고 그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하셨어요. 야, 정동교회 얘기 들으니까 저도 너무 반가운 게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미션스쿨이었었는데 바로 그 정동교회 옆에 있는 예원학교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전교생이 예배드리러 정동교회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그 걸어가는 길도 너무 좋았고 그 예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너무 좋았었는데 생각이 납니다. 덕분에 또 추억을 소환했어요. 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어저께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집에 현관으로 가는 계단에 이쁜 큰 단풍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물들기 시작한다는 말이 딱 맞게 이파리들이 초록색에서 조금 조금씩 붉긋붉긋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초록색과 붉은색이 막 같이 있는데 아 정말 물이 드는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486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이런 사연 함께 보내셨네요.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항상 꽉찬 응원과 감동 메시지 감사해요. Thanksgiving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Thanksgiving. 요 노래도 이 조지 윈스턴의 앨범 디셈버 음반에서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곡이 아마 타이틀곡이었을 거예요. 이 곡하고 이 카논하고 두 개가 앨범에서 아주 큰 히트를 쳤죠. 자, 추수감사, Thanksgiving 함께 듣죠.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로 땡스기빙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가운데 방금 들린 그대의 음성 우나 보체 포코파 듣겠습니다. 메초 소프라노 테레자 베르간자의 노래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가운데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메조 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자의 노래,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케이크 교환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영국에서 온 건강벌꿀 생강차를 달게티에서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요한 슈트하우스 2세의 카이저 왈츠, 황제 왈츠 듣겠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안에 떠는 이 없이 평화를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두 손과 두 발을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0월 1일 목요일 국군의 날 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평화의 기도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뜻없이 무릎 꿇는 상지국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지구촌 교회 성가대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신재호의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 되어서 김인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먼저 들으신 곡은 박형규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이어서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만세반석 열리니 박순복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어제는 9월의 마지막 날이어서인지 9월 한 달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정호님께서도 또 보라미님께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은혜샘님께서도 우리 내매기님들 새로운 달 10월에도 건강하고 샬롬 하세요 하고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작은 자님께서 기도문 또 올려주셨어요. 주님, 제가 가진 것과 이룬 것이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제가 누리는 승리가 있다면 그것은 저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여기님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요. 브라이트만님께서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님께서도 당구님께서도 인사를 건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님, 차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게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차 사고 나셨었나 봐요.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으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이주인 동행해 주신 것 같이 주신 아들 유빈 치유하시고 방황하는 승빈 품으로 불러 쓰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찬양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이와라님께서 청하신 광야를 지날 때, 민호기의 다시 새롭게 부르는 최덕신 앨범 중에서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에서 진영님께서 신청하신 백지영의 여호와를 보라 이어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장두보라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

0: 사람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명현의 음성으로 성도여 다 함께 1부의 끝곡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안성진의 찬양입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이어서 김명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1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오늘은 모든 생명을 위한 의와 평화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정의, 평화, 생명이라는 가치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단어가 같다고 해서 그 내용과 목적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과 폭력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정의와 평화가 아니라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며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가 바다같이 넘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사야서는 생명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대의를 위해서라면 작은 것은 포기하거나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생명도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면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온 생명이 가득할 때 강 같은 평화를 누리고 바다 같은 공의가 세워집니다. 창조절을 보내며 지극히 작은 한 생명까지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보전하며 살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구삼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광을 받으신 마뉴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고요. 정은숙의 음성으로 어둠밤 마음에 잠겨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프리지아님, 뉴질랜드 딸이 선교 준비를 하고 있네요. 캄보디아로. 주님만이 드러나는 선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계시니 주님께서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고란초님 주간 근무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곡 함께합니다. 장윤영의 야베스의 기도 들으시고요. 열치님께서 신청하신 공감하시네 범키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열을 칼같이 맞춰 걷는 군인들과 최첨단 무기가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며 전투기가 상공을 가르고 에어쇼를 선보이는 시가 행진이 멋지지 않을 리 없다. 모두가 감탄하고 박수칠 광경이다. 그러나 그걸 보는 군인과 그 가족의 마음도 그러했을지는 잘 모르겠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운용하는 자부심 있는 군인에서 시작한다. 신뢰와 응원을 넘어 장병의 생명과 일상을 내 일처럼 돌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형남의 멋진 행사 떠나는 군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고 있는 국군 장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김정과 1000번째가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보내드린 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묵희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글을 청해 주셨는데요. 국립합창단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곡으로 청해 주셨는데 현장음이 많이 강하네요. 그래서 대신 부니엘의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물적 필요할 땐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양 가구박람회.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쭉갓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에서 스태핑님께서 청해 주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와 송승현의 찬양 주가 돌보시리 함께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10월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돌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임영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도 요셉 형에 대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형의 죽음을 들은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늘 죄책감을 느꼈지만 요셉 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 형을 돌보고 계심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0: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1: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2: 경민대학교.
3: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2: 경민대학교.
1: 취업에 강한 대학.
2: 경민대학교.
3: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4: 부모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던 날 기억하세요? 부모는 교문 앞에서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을 놓고 혼자 걸어가는 아이의 작은 등을 한참 바라보죠. 아이는 씩씩하게 앞으로 잘 가는데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건 오히려 우리 어른들일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서는 우리를 주님께서도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먼저 가라고 손을 놓아주시면서도 우리의 뒷모습에서는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 어디에 있든 그 따뜻한 눈길 안에 있다는 걸 기억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서울사이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아직 어둑어둑한 이른 아침입니다. 이불에서 빠져나오는 데도 몸을 일으키는 데에도 이 바깥의 어둠만큼 어둠의 무게만큼 이제 더 많은 힘이 드네요. 하절기보다 감당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운을 낼 수 있는 건 아침이 반드시 밝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초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 달의 첫날이 존재한다는 거. 예, 10월의 첫날. 애청자 여러분, 이달에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10월의 첫날 오늘 열어준 곡은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고요. 두 곡 이어졌죠.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주와의 동행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590님 오늘도 어김없이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출근길 오릅니다.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고 이렇게 감미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합니다. 어둑어둑한 아침이지만 학교 운동장에는 힘차게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덩달아 힘을 내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1590님처럼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설치하고 들어오세요. 마리아 잭슨, Onward Christian Soldier,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 곡의 도입부가 좀 웅장하게 크게 시작하니까요. 놀라지 마시고요.

감사와 추수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과 감사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천사 목사님, 단풍의 계절 10월입니다. 눈이 즐거운 때죠. 10월도 평탄하게 지나가게 하소서. 최선자님, 와, 10월에 애칭이 많은데요. 감사와 추수의 계절, 단풍의 계절. 날마다 종노라 칠사님, 이달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로 마을버스 기사님이라고 하세요. 반갑습니다.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Battle him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주 씩씩하게 뚜벅뚜벅 우리가 10월 속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772님께서는 재취업에 성공해서 1월 입사하셨는데, 그러게요, 벌써 10월달이네요.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일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Sunflower님, 해바라기님이시네요. 수술 받으셨대요. 재활하고 어제 퇴원하고서 집에서 잤습니다.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주님이 잘 치료하여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퇴원을 축하드리고요. 역시 집이 최고죠. 집에서 주무시니까 훨씬 더 푹 숙면을 취하셨을 것 같아요. Come into my heart.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1일 금식 기도 중 4일차라고 하시는데 콩슬님 신청곡 띄우면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속에 빨리 자라는 대나무와 더디게 자라는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참나무는 매일 대나무를 올려다 보면서 난 왜 저렇게 빨리 자라지 못할까 자책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대나무 대신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줄기는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뒤에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급히 자라 뿌리가 얕던 대나무는 뽑혀나갔지만 속을 다지며 자란 참나무는 버텨냈죠.

우리의 신앙도 더디게 자랄 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도 선뜻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물리치지 않으셨죠. 훗날 그는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지도자들 앞에서 그분을 변호했고 모략과 침향을 들고 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그가 모두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내 뿌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연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더디지만 깊이 내린 뿌리.

10월 달을 보내는 동안 이곳 저곳에서 이 곡이 자주 흘러나오겠죠. 스타트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끊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익숙하지만 원래 이 노래는 봄 노래예요, 여러분. 세레나데 투 스프링이라는 원곡을 성악가 김동규 님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제 찬송가를 원어로 듣는 시간이지만 이 곡이 분명 우리 마음에 오늘 아침은 특별한 감동을 선물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틀었습니다. 뭔가 외식하는 기분으로, 특식을 먹는 기분으로 찬송가들 사이에서도 이질감 없이 괜찮았죠? 10월 1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선화님 그리고 5740님 또 동규님께서 신청하신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이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네, 오늘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곡을 좋아해 주셨나 선곡표를 항상 돌아보면서 전 매일 웃거든요. 왜 웃냐면 찬송가 프로그램인데도 여러분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곡은 1부 끝에 트는 팝송과 그리고 1부 중간에 트는 일반 찬양 CCM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 곡은 10월의 특별 선물로 제 같은 세레나데 투 스프링 연주곡이었어요. 결정권자 입장에서 높은 청취율만을 생각한다면 아침 6시를 팝이나 클래식 프로를 놓으면 광고도 더 많이 들어오고 돈도 더 많이 벌고 회사의 이득일 텐데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송출하는 이유가 뭘까? 네. 우리 프로가 CBS의 정체성이자 신의 한 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건 CBS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순전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10월을 여는 위로의 힐링의 팝송. 네. 이 곡도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겠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들으면서 1부 닫아요.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 비슷한 시간에 눈뜨고 같은 아침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 걸까요?

태안의 한 현대미술 전시에서는 재밌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15명이 서로 다른 높이의 테이블에 앉아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건데요. 음식은 같지만 앉은 높이가 다르다 보니 먹는 모습도 느낌도 제각각이겠죠?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세상을 살지만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바라보는 풍경은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은 내 시선에만 머물지 말고 한 번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굿모닝 주디스. 10월 1일 수요일 10월의 첫날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은 에밀리아 존스의 Both Sides Now. 7325님이 요즘 저의 최애곡이 나오네요. 영화 코다 보고 눈물콧물 다 흘렸습니다. 영화 코다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이것도 또 봐야 되겠네 싶네요. 제가 이전 프로 할 때는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영화 얘기를 많이 해주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 OST도 또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안 본 영화도 또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역시 계속 앉아있는 자리 말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앉아보면 좋은 것 같아요. 차도 그렇잖아요. 같은 차 타도 운전석에 앉았을 때 또 조수석에 앉았을 때 뒷자리도 뭐 뒷자리 오른쪽에 앉았을 때 왼쪽에 앉았을 때 보이는 게 다 다르잖아요. 늘 앉던 자리 말고 오늘은 다른 자리에 앉아서 새로운 것들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축제에서 만나요.
1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2: 명태

0: 1등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0: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아래님이 러닝하며 들으면 참 좋은 곡이라고 하셨어요. 러닝하면서 아침 시작하고 계시는군요. 오퍼스의 Life is Life, 그 전에 반 헤일런의 Jump, 10월의 첫날 신나게 전해드렸습니다. 말티집사님이 아, 세프템버가 몇 번 나올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우리 9월 첫날 세프템버 들으면서 그런 얘기 막 했었는데 어느새 찬바람 확 부는 10월이 됐네요. 시간 왜 이렇게 빠를까요? 10월의 첫날입니다. 0568님, 원래는 혼자 운전해서 출근하는데 오늘은 엄마랑 같이 출근해서 조수석에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잘 익은 벼도 보고 운전할 때 못 보다가 이렇게 보다니 너무 좋다. 엄마랑 얘기하고 있는데 주디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랑 둘이 소름 돋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잘 통한다니까요, 진짜. 언제나님도 맞아요. 저도 출근 버스 탈 때 항상 앉는 자리에만 앉다가 한번 다른 자리에 앉았더니 이런 풍경도 있구나 했어요. 완전 공감합니다. 그쵸? 근데 진짜 버스 일찍 타시나 보다. 출근 버스에서 좌석 선택권이 있으시군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겠죠? 설원초원님이 주디 목소리에 활기와 힘이 빠진 느낌인데 저만 느낄까요? 1432님도 주디 오늘 약간 매가리가 없이 들리네요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우, 제가 10월의 첫날인데 매가리 없이 오프닝 후멘트를 했나 봐요. 문자 번호를 힘차게 알려드립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요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저는 어제까지 계속 반소매티만 입다가 오늘 드디어 긴 소매 셔츠를 입었거든요.
1: 네.
0: 이수경 리포터의 오늘 코디는 뭔가요?
1: 네, 오늘 아침 바람결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일단 저의 옷차림은 겹쳐 입는 방식으로 보온에 조금 신경 썼습니다. 이 상의는 긴 소매 티셔츠에 쇠타를 걸쳤고요. 하의도 조금 더 도톰한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0: 확실히 어제랑 좀 오늘은 기온도 바람도 다른 것 같아서 스웨터 좀 탐나네요.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0: 되겠죠?
1: 네, 10월이 시작되면서 날씨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은 현재 한 자릿수대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고 서울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아서 14도 안팎입니다. 오늘 낮 기온 역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6, 7도 정도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은 20도에 머물겠고 그 밖에 대전 21도, 강릉, 광주 22도, 전주와 대구 23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기온도 낮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내일 아침은 서울이 11도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보다 날씨가 더 추워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량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은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 14.3도, 부산 20.7도, 광주 19도, 대구 21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Pink, Nate Ruth의 Just Give Me a Reason, 그 전에 리오나 루이스의 Better in Time 들으셨어요. 7시 31분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입니다. 1663님, 주디의 메갈이 있는 파이팅 들으면서 빵 터졌습니다. 다시 메갈이 찾았습니다. 1041님, 필승! 한반도 26님, 쉬어! 저 이제 쉬어도 될까요? 갑자기 분위기 너무 국군방송스럽게 갔는데 모르셨죠? 이거 다 사실은 저의 큰 그림이었답니다. 오늘이 국군의 날이잖아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훈민정음 엄마님께서 오늘 78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저희 가족은 부부 군인입니다. 20년 넘게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전방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을 응원합니다. 주디도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네, 마침 또 오늘이 이렇게 또 의도치 않게 국군의 날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외쳐드립니다.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평화롭게 또 10월의 첫날을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충성! 화이팅! 자, 국군방송 아니고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9069님, 도림초 교장 선생님 그때 막 축하드렸는데 와, 10월 맞으면서 이제 한 달 차 접어두시는군요. 돈 맥클린의 빈센트 정하셨고요. 비틀스의 예스터데이 9119님.

덕선태리님 오늘 수요일 아니라 목요일입니다. 설행초님도 윤주씨 오늘 목요일이에요. 나도 잠깐 착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목요일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10월 1일 수요일이라고 했잖아요. 수요일은 어제였네요. 비틀스의 예스터데이에 살짝 묻어서 사과드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내가 듣는 노래, 음악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노래 한 곡으로 기분을 코디해보세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10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10월을 기분 좋게 열어주는 것 같아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작은 실수쯤은 너그럽게 눈 감아주는 여유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10월의 첫 페이지를 열며 웃을 일 많고 좋은 일 가득한 한 달 되기를 바라고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짬보님께서 잘 부탁드리려면 인사부터 잘해야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짬보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짬보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 외에도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에 이어서 전소연의 퇴사할게요 보내주셨습니다.

0: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전소연의 퇴사할게요 신곡 이 노래가 바로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를 오마주한 노래여서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코디송에서 또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삐삐밴드 노래로 들었습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원성 플랫폼 카고링크.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0: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샌더리가 만듭니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4: 여행.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5: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4: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5: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6: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8: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7: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올품.
1: 중화역 가까이
11: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11: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2: 3832님, 우리 엄마 아빠 김규식, 정경숙님 평생 사랑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깨올림 하셨네요. 애칭이신가 봐요. 따님 깨님께서 김규식님, 정경숙님께

사랑의 문자 보내주셨고요. 엘라 피츠제럴드 루이 암스트롱의 칙투칙 정해주셔서 1부 끝곡으로 듣고요.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핏.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관여.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과 함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전년 동기 대비 379% 급증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상승한 반면 다우존스와 S&P 500은 하락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0월 1일 오늘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9% 인상됩니다. 식품업계도 오늘부터 과자와 음료 가격을 평균 7.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 3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59%로 전체 성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9.9%포인트 급증한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건수가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돕는 결혼 상담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AI 연구자들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사회의 대응 능력을 앞지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엔트로픽은 기업 공개를 앞두고 AI 에이전트가 사고를 내면 회사가 소송당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연내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고 강한 바람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3도,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6, 7도 낮겠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은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비다. 4647님, 6486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호두맘님, 10월 1일이 되니까 출근길 공기가 달라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해피해피님도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못해 추워졌습니다. 10월이 된 게 실감나요. 스마일님은 아침에 걸어가면서 라디오 듣는데 음악도 좋고 하늘이 너무 멋지네요. 출근하시는 분들 하늘 한번 올려다보세요. 제대로 힐링됩니다. 10월이 되니까 하늘도 왠지 어제랑은 좀 더 다르게 진짜 가을가을한 것 같고 날씨도 하늘도 기가 막히게 달 변하는 거 아네 싶기도 하고요. 자, 10월의 첫날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최근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안전과 통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안전

0: 관리 체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며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이 기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AI, 2번 스마트폰. 정답과 함께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계신지 또 경험하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10분께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아바의 I Have a Dream, 아이렌 카라의 What a Feeling. 퀴즈곡에 이어서 보내드린 두 곡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AI였습니다. 4269님, 30개월, 10개월 키우는 남매 맘입니다. 첫째 때는 손수 이유식 식단을 다 짰었거든요. 근데 둘째 때는 AI의 등장으로 아주 쉽고 빠르게 이유식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요. 저는 그냥 식단 짜는 것뿐만 아니라 다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1028님, 어린이집 근무하는 선생님입니다. 0세에서 2세까지 키즈노트를 매일 쓰는데요. 하루 활동을 간단하게 쓰면 AI가 글투를 잡아줍니다. 아, 이거 영업 비밀 아니신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다듬어주는 거니까 이런 거 너무 유용하죠. 1548님, 저는 시골집 관리에 AI 도움을 받습니다. 나무가 이상이 있어 보일 때는 물론이고 정원을 꾸밀 때도 모양, 소재, 심지어 식재와 관리 방법까지 옆에서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해주는 착실한 저의 컨설턴트. 덕분에 시골집이 멋진 카페가 됐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는구나. 리나님, 요즘 AI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저희 8살 아이는 AI가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AI도 가만 보면 뭐 완벽하진 않아요. 좀 취약한 분야도 있고 그리고 아주 최신의 일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준이랑 소리랑님은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라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떻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요. 그러면서 저도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의외로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AI와 함께 풀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쁜마녀님, AI 무섭습니다. 조금 무서워요. 저 어릴 적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뭐랄까요. 인간이 점령당하는 기분도 좀 듭니다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못 멈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답 AI. 자, 소개해드린 분들 포함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시 21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6646님 신청하신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4861님 신청곡이에요. 휘트니 휴스턴 런 투 유.

큐린 7000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음악 반칙이에요. 출근하기 싫다. 코코님, 출근길 주디와 함께 상쾌한 아침 감사합니다. 코코님은 새싹이시네요.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열어준 두 곡은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 4203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One Republic의 I Ain't Worried,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는 486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0월의 첫날입니다. 2420님, 오늘 가을 운동회 계주로 참여하는 초3 둘째 아들 하민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와, 운동회 하는구나. 가을 운동회 계절이기도 하죠. 하민아, AI는 못하는 달리기, 너의 실력을 보여줘. 화이팅! 8089님, 다음 주 월금에 연휴가 있어서 그나마 연휴 바라보면서 이번 주 버티고 있습니다. 주디는 다음 주 연휴에 뭐 하시나요? 궁금해요. 뭐 하긴요. 생방하죠. 계속 나옵니다. 전 연휴 없어요. 심지어 뉴스 당직도 합니다. 저 대신 마음껏 즐겨주세요. 연휴에도 그대와 여는 아침 생방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왠지 어금니가 자꾸 깨물어지네요. 전 행복해요. 좋습니다. 2704님, 어제 6시간가량 주사를 맞는 치료에 다녀왔습니다. 엄청 고생하셨겠네요. 그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준 노래가 있어서 우리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청한다고 보내주셨어요. 루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확실히 가을은 발라드의 계절이 맞죠. 10월이 되니까 더 좋네요.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그 전에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가을의 살림이 몇 끼야 하셨는데 로이킴이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공연 가면 관객에서 몇 끼야 하면 로이킴이 해병대 어쩌고 저쩌고 몇 끼입니다 한대요. 국군의 날에 잘 어울리네요. 로이킴의 노래가. 제욱볶음님, 아 주디 저도 다음 주 연휴 때 일해야 되는데 생방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연휴에도 돈 벌어서 부자 됩시다. 회사를 탈출합시다. 파이팅이 넘치시네요. 네, 외롭지 않게 할 수 있겠네요. 제욱볶음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제욱볶음님과 함께 연휴에도 생방 파이팅 하겠습니다. 5438님, 주디 오늘은 국군의 날에 태어나 이름이 조국군이 될 뻔했다는 남편의 생일입니다. 우리 20년째인데 뭔가 근사한 이벤트 해주고 싶어서 출근길의 친구 그대와 여는 아침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라 대신 저와 우리 가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남편. 여보, 조국군 생일 축하해요. 그 발상이 너무 재밌네요. 국군의 날에 태어나서 조국군. 크리스마스에 태어나면 조예수? 석가탄신일에 태어나면 조석가? 뭐 이런. 조국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들으시는 주디스 여러분들도 많은데요. 부부도 좋고 뭐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선후배. 함께 가고 싶은 짝꿍끼리 크루즈 승선권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을 드립니다. 누구의 친구예요? 남편 혹은 아내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해주시고 이름이나 닉네임, 휴대폰 번호 끝자리 적어주시면 저희가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사연이 모두 접수돼야만 크루즈 승선권의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평소 함께 여행 가고 싶었던 사람이랑 사이좋게 손잡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말머리에 크루즈 달고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

0: 한바이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6: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윤영웅님께서 따뜻한 음악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어요.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 들으면서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의 첫날, 새로운 달을 맞아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우리는 AI에게 질문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AI를 쓰느냐 못 쓰느냐가 아니고 인공지능에게 생각을 맡기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건데요. AI는 좋은 답을 만들어주지만 어떤 질문을 할지는 결국 우리의 몫이잖아요.

질문은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더 잘하고 싶은가?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처럼 일상의 작은 물음도 좋고요.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시작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인가?처럼 질문을 쪼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부르고 좋은 답은 우리의 하루를 조금씩 바꿀 텐데요. 새로운 10월에는 정답만 찾기보다 스스로에게 건강하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